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조와 함께 시작된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태초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이나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고 저만의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민수기 6.25 뭐 타이틀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름 잘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민수기 6.25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24절, 25절, 26절이 모두 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슬람 종교처럼 두려움, 무서움의 신이 아니라 친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친근히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 어려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거나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운 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아버지일까 상상을 못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참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간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줄 것인가 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대지,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처음 명령, 창조의 처음 명령이 무엇인가? 자, 그 구절을 보기 전에 저희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천지 창조는 6일간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5일까지가 25절까지입니다. 해와 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딱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5일까지 하나님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종류로 만드셨다고 그런 그 구절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오늘 말씀의 중심은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에 보면 모놀로그입니다. 컨버세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자,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라는 복수 명사가 언급됐습니다. 자, 하나님 하면 보통 한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복수 명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 부인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독특하신 유니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의하십니다. 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제가 왜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침 튀기면서 아마 열정으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28절 오늘 핵심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또박또박 28절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28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하고 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하여 하라.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명령이다. 너무 중요하죠? 최초의 명령. 자, 첫 번째 설교 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인데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목구비가 없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스피릿, 부슈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게 만지거나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 형상과 모양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형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모양은 likeness, 똑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부에 제가 적어두었듯이 형상이나 모양은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 즉 사랑, 거룩하심, 정직하심, 아름다우심, 죄를 멀리하심, 용서해 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나 소나 닭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권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1절로 이게 26절까지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지만 31절에 보시면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꽃은 꽃이 아니고 산이나 들이나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되고 여기가 벗겨지고 저기가 빠지고 뚱뚱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옆 사람 한번 살짝 쳐다보실까요?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 형상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땅에 정복하고 퍼지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이미 능력들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훼손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어린이들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린이들 따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보다는 사실 어린이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첫 번째 명령을 왜 주셨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자질들과 능력들이 충분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명령, 28절에 명령하신 첫 번째 이 명령을 한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 하고 하여 하라 말씀드렸죠? 네, 28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제가 파워포인트를 세 장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것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것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를 돌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는 딸이 없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셋이니까요. 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70년대. 그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경 쓰셨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1년도 천불 국민소득의 길인데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건 아마 딸만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 전에 같아요. 자, 그 다음 문구.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이런 문구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을 계몽했어요. 좀 그렇죠. 덮어놓고 놔두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아, 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시골에 가면 특별히 사천성, 하북성, 하남성 가면 이런 문구 굉장히 많이 준다. 제가 설교 때 강단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96년도인데 98년도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제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둘이 있는데 또 셋째를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지 않았어요, 2000년도에. 저희 막내가 그 당시 기저귀 차고 중국 딱 세 살 때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아니, 이 집은 돈이 얼마나 많겠네.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을까. 굉장히 아들을 부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서부터 20년 전 셋 낳으면 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뿐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둘, 셋 데리고 다니면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시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실 거예요. 야, 지금 우리 한국에 노령화되는 이 시대에 점점 인구가 감소되는데 저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둘씩 셋씩 데리고 다니니까 어제 찬양제 가져보셨잖아요. 어떤 자매는 뒤에다 애기 얹고 와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게 됐어요. 그 찬송하는데 애기를 뒤에 들쳐업고 나와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 부부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아직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 건강하고 예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딩크족처럼 더블 인컴, 노 키즈. 이제는 나 애기 나 기르는 거 복잡하고 우리나라 말에 있듯이 무자식이 상팔자, 뭐 연속극 제목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들은 좀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뭡니까? 다산하라 그랬습니다. 다산하라. 다산하라 이 말씀 진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측면에서 최초의 명령,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다산하라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부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 결혼하면 최소한 둘 낳으세요. 최소한 셋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에게, 싱글들에게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는데, 윤보경 자매 지금 셋 낳았잖아요. 김은필 집사님 셋 낳았습니다. 이철중 집사님 셋 낳았습니다. 우리 그리고 네? 이철중 집사님 지금 머릿속에 좀 헷갈렸는데 임철 집사님 셋 낳았잖아요. 그건 쌍둥이 나가지고 셋 낳았는데, 쌍둥이 안 낳았으면 둘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잘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우리 부부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 김형제 여기 배자매 이제 결혼했잖아요. 예, 오늘 밤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데 그 속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의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뜻을 거스리려는 사단의 계획,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 주셨어요. 여러분, 다산은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27절에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홉을 낳으셨어요. 제가 여섯 번째인데 아홉을 낳으셨는데 오늘 농담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적어도 셋은 낳아야 모세가 태어났다. 여덟은 낳아야 다윗 같은 아들이 있고 열두를 낳았을 때 요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세 형님 아론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 누이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 그 가정에 모세의 집안에 모세가 있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여덟을 낳았을 때 일곱 형님이 있었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덟을 낳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열두를 낳았기 때문에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그 인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자녀를 낳는다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아까 같은 그 문구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다 보니까 시대가 무자녀, 무자식이 상팔자, 자녀 비용 한 사람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수억 원 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뭐를 보는데 청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대학교 강사인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그만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의 청년들 정말로 고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제 청년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굉장히 참 저희 자식들 정말로 돈 아끼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제가 와서 보라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자기도 정신이 힘들어질 것 같다 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도 결혼하면 둘 셋은 낳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의 65%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65%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유치부는 지금 25명입니다. 중고등부도 25명가량 참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체 교회 가운데 65%는 중고등부 자체가 전멸입니다. 주일학교 더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전도 못하면 뭐 하라고요?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이 왜 자꾸 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셋, 넷 이상 낳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대가 가면 몇 배로 자꾸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선교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이라든가 전도하는 이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 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아니면은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가정의 달을 맞은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한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자녀를 최소한 둘, 셋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저희들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다 보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물질의 어떤 그 투자도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3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신다면 창세기 1장 28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산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자녀는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산하면 보통 동산,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두고 손자, 손주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젊었을 때 낳은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었구나 지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들을 낳아 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엔터프라이즈, 기업, 개혁성경은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산입니다. 헤리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지 않는데 나도 그냥 하나만 낳는데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 낳으신 우리 젊은 부부들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낳은 우리 젊은 부부들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들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참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뜻,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다산하는 것이다. 번성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제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산과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환경 호르몬과 전자파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비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인공으로 날려고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도 실패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따라가다 보고 젊은이들이 아예 안 낳으니까 우리도 낳지 말자. 좀 더 돈 벌고 낳자.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준 젊은 시절에 빨리 낳아야지 미루고 돈 벌고 준비하고 여건 갖추고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도 자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32, 3 넘어가고 지금 여성들이 31, 2 막 자꾸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뭐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신랑 신부가 마음을 합해서 조그만 방에서 살더라도 젊어서 빨리 자식 낳아서 키우고 나중에 노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나중에 노후에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젊어서 돈 벌어가지고 뒤늦게 결혼해서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아서 같이 고생하면서 키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막 세상 추세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음의 자매 만나고 믿음의 형제 만나서 결혼하고 검소하게 하고 보좌가 되는데 마음 쓰지 말고 또 자녀를 낳아서 1등 시키고 영재 교육시키고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1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내 자녀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 자녀가 1등 못해도 우수한 대학에 못 가도 이 시대에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 셋 낳아 키우면서 잘 못한 것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것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단에 서서 설교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고 저희들이 순종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계하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산은 성경적이다. 다산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요. 기독교인의 가정의 교과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되시기 바라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통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두 번째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하고 하여 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명령의 그 부분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채우라. 채우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채운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살았던 에덴 동산도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에덴 동산 이외에 지구의 사방팔방을 가도 사막도 없고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이런 것이 없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뜻하고 적당하고 먹을 것이 지천이고 살기에 좋은 정말로 좋은 곳이 당시에 온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당시는 어디를 가든지 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이 적당하고 살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으신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땅끝에 어디를 가서 살도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정말로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느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좋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손 만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배하고 퍼지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그냥 읽어드리면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음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선율이 아름다운 곡입니다. TV에서도 선전 광고에 나왔던 곡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번 불러보면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선율이 그렇게 불러져요. 여성들이 멜로디를 쫙 나가면 그 선율이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땅끝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별과 하늘과 나무와 바다와 모든 꽃들과 아름다운 동식물을 만들어 두셨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족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어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정복하는 비결은 1등하고 꼭 최우수한 대학에 가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성숙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양보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시대가 이렇게 되는 판에 저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밑지고 사람을 품어주고 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냐?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1등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데 가지 못하더라도, 연봉이 좀 작더라도,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부정과 부패를 쇄신하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대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1등, 탑, 모든 것이 선두에 서서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들어가서 시험 점수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 양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up! 그랬습니다. 훈련시키라. 자, 개역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과 훈련시킨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티칭하는 것과 트레인업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매질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주보에 적어두었는데 체벌이 필요하다. 체벌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솔직하게 저희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학교 교실에 회초리를 갖다 두고 회초리질을 해서 학생들이 잘못되면 때리도록 매질을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은 선생님들에게 일임하고 우리 아이를 또 똑바로 키워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버릇없이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삿대질하고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체벌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면 그 자식 삐뚤어간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때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중학교 되기 전까지 잘못하면 매질하고 회초리질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아이들 주는 거 필요하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어른들이 하기 전에 절대로 뛰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어르신들이 드시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게 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낼름 받아 드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나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어른들 나보다

0: 선배들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행하게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라, 훈련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아, 우리 목사님 좀 구세대적이다,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질해야 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야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면 한국문에서는 특별히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인격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 먼저 많이 낳고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군대에 가서 사회 요소요소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1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보려면 해봐라, 내가 명령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자, 전제하겠습니다. 전제. 하나님이 남자들 둘만 만들어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산하기를 원하신다면 남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산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동성애, 여자끼리 결혼하면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집안의 딸이 예를 들어서 여성끼리 결혼했는데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든지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든지 한다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주겠으며 어떻게 어머니의 모습을 가르쳐주겠고, 아이가 자라서 소녀의 과정을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아가씨로 되고 신부가 되기까지의, 여인으로 되기까지의, 어머니로 되기까지의, 며느리로 되기까지의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남자아이를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까지, 남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그 가정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동성애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델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잉태하는 그 축복들, 그 고통들,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탄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그러므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강단에서 설교 이런 거 못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이런 선포, 이런 외침을 못할 날이 오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범죄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왜? 이것도 내 인권이고 내 자유고 내 초이스고 내 선택이고 내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서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 결혼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예의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주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다산하라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2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산하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학생이었고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가진 거 없이 결혼했어요. 정말 가진 거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저희 가족들 고생시켰고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가진 거 정말 없었어요. 내 아이들 셋 낳아 키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저희 가족을 축복하셔서 법금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부부에 공급해 주실 것, 자녀를 낳으면 다산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앞뒤 가리고 자녀 안 낳고 하나만 낳고 딱 그치는데 다산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놀고 먹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부부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열심히 일하면 밥 굶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다 시킵니다. 좋은 차 타려고 큰 집에 살려고 욕심 버리고 좋은 집 장만하고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미리 막 준비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해서 선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조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도 있다면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겠고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면 영적인 의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기 이전에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로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부부 여러분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설계 잘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여러분 6천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대략 6천 년 전은 아담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순간에 명령을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6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6천 년 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 결혼한 젊은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자녀를 낳아 키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 인생의 교과서, 우리 가정의 교과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2: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40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삶의 습관을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다섯 가지 BLESS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BLESS가 우리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어야 돼. 우리의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는 단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B는 bless입니다.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L입니다. listen, 경청하는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세 번째 습관은 E입니다. E, eat.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밥상 교제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동체 41팀의 제안으로 저와 식사하기로 추천된 다섯 가정과 제가 식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 안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참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좀 늘어나서 염려가 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이 밥상 공동체로의 초대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41팀에서 온 성도가 이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배 후 공간상 예배마다 공간상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매주 떡을 함께 친교 시간에 나누는데 오늘은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라비하고 그리고 우리 3층 복도에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비가 공간이 부족하면 여러분 한층 위로 올라가시면 또 복도에 여러분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공동체 41팀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고 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식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동 그 자체. 예. 우리가 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이 공간에서 가능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리 일부 때 잘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쳤습니다. 뭐 식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 주차장 경우도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차도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가급적 우리 CCS 캠퍼스 길 건너편에 여러분 주차하시고 셔틀을 앞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건물 이 안에는 우리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낯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 그것도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4부 계속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좀 혼잡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 정말 가능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그릇씩 꼭 드시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급적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돕고자 이름표를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서로 만나면 좀 더 반갑게 맞이하고 가능하면 또 서로 초대해서 식사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000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3,000명분 모두를 위해서 3,0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수고한 우리 봉사자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3,000명을 대접하시고자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후마다 라비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교제 시간을 함께 갔는데 이 떡을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 떡을 함께 나누는 이 대접하는 일에 아직 참여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그 간식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서 보시고 남은 빈칸에 여러분 또 함께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후에 교제할 때 떡을 나눌 때 풍성히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긴 하지만 그런데 또 매주 식사를 또 준비합니다. 예, 식사를로 섬겨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랫동안 남아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친교팀이 매주 200명분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예, 매주 그렇게 수고하며 섬겨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섬겨요. 예, 참 너무나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한번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활동의 에너지를 먹을 것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동의 한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행위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식사는 단순히 영양 공급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죠. 식사는요, 공동체의 가치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이 공동체의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나눈 그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바로 이 식사를 나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사이를 우리가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더욱 하나 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밥을 먹는 이 밥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밥상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밥상교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상교제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힘든 사람과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예. 여러분, 힘든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묘연해지고 마는 거죠. 더 멀어지게 되는 거 많은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 속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늘리세요. 왜냐하면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거기서 진정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다음 달 4월에 7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직 참석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은 거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픈 테이블에서는 사랑으로 준비한 그 애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오픈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식사하기예요. 식사하기. 초대교회는요,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하는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지금은 성찬과 애찬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성찬과 애찬은요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누셨던 성찬은 사실 애찬이에요. 성찬은 애찬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함께 밥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잔치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밥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풍성한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적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주인과 종, 여러분 신분이나 배경이 달랐던 그들 안에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밥상 교제예요. 그래서 이 밥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 밥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불평등한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이 밥상이 교제라는 것이 종교적 구별의 표시였어요. 신분적 구별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계층이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갈라주는, 구분해주는,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밥상을 통해서 자기들과 죄인을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은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체계를 부정하는 일이었고 사회적 질서를 흔드는, 사회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밥상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밥상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밥상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밥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비난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를 어떻게 비난했냐면 예수는 식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이 규정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밥상이에요. 여러분 소셜클럽을 보면 소셜클럽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거기 들어가기가 조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멤버십 피가 일단 비싸요. 예. 멤버십 피가 비싸요. 기준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무나 조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수준을 높게 잡습니까? 수준을 높게 잡냐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격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니 좋아하기보다 괜찮게 느끼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 집회를 섬기러 갔는데 대화 중에 그 교회의 리더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면 그분의 표현이 그거예요.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교회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거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중독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술을 끊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나의 사회적 신분이 해결돼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자신의 모든 죄를 청산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참 어려워요. 제 마음속에 왜 전들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생각과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와야죠. 죄인들이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의인인가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음란 사이트는 안 봅니까? 음욕을 품지는 않습니까? 불법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로드 하진 않습니까?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 의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이면서도 거룩한 자로 행세를 했어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괄시하는 그들에게 이 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속에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상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너희가 차별하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도 죄를 인정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되어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은요, 소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밥상은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밥상인 거예요. 밥상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자리예요. 차별과 불평등이 여러분 사라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에요.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에요. 밥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곳이 바로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밥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밥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을 차릴 때, 밥상을 준비할 때, 밥상에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를 품어줍니다. 서로를 감싸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밥상을 나눌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감싸주고 환영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리실 겁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밥상 교제를 가지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상 교제를 여러분 가지시려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함께 같이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이 밥상 교제를 통해서 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사라지고 계층의 신분의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밥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BBN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주 귀한 방송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기독교 방송이나 단체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능력 있는 광고주나 또 여러 단체의 입김으로 인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방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BBN 방송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고 청취하실 때마다 저희 BBN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3번째

0: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유계준 장로의 소금 창고가 물에 잠겼다. 생각지도 않은 홍수로 인한 재난이었다.
1: 아, 이리 와줘. 저기 모래주머니를 내서 들어오는 물을 막았는데. 아이, 주인은, 주인은 어디 가세요?
0: 유계준 장로는 물에 젖은 소금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상해에서 보내준 독립신문이었다.
1: 아, 세상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물에 잠기다니. 아니, 주인어른,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2: 님자, 오늘 본 것은 어디 와서도 절대 말하지 말라.
1: 아니, 그게 뭔데 그러십니까요?
2: 거저 이거 잘 봐라. 이거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살려고 갔다고 이국만리 상해에서 만들어 보낸 신문이야.
1: 상해에서 보낸 신문이요?
2: 이거이 바로 독립신문이란 거이디.
1: 예? 아이고, 이것만 주시면 주인 어른이 가지고 있습니까요? 아이고, 감을 키시려고요?
2: 그 말 주지 마라. 나라를 위해 싸우고 갔다는 거이 어찌 경을 칠 일이네.
1: 아이, 그러다가 외놈들에게 잡히면 우리 가게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요. 그
2: 님자, 나라가 없는 곳에서 끝이면 얼마나 끝이가 않네. 이놈의 가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래.
1: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를
2: 아이고. 거저거, 그나마 이만큼 젖은 것이 다행이니까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자, 여기에다가 잘 싸가지고, 잘 싸가지고 가라. 그 절대 누구한테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야.
1: 예, 알겠습니다.
0: 바로 그때였다.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다.
3: 유계준 장로, 이거 오래간만이요.
4: 아이고, 저 당신이라 여긴 무슨 일로 왔시오?
3: 비도 오해서 파전이나 하나 먹고 있는데 당신이 들을 맞고 급히 이리로 뛰어오는 게 아니가서 그래서 내 한번 와봤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말이야. 오호, 이건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4: 그거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지 않소?
3: 이거 왜 이러시나? 난 그냥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이게 다 소금인가?
0: 순간 유계준 장로는 몸이 굳었다. 일본 경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범이 들고 있는 소금가마니였다.
3: 왜 그리 놀라시오?
4: 어서 그 소금가마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1: 예.
3: 아니, 소금이 물에 묻으면 말린다고 쓸 수가 있나? 그거 안 됐소이다.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구만. 손해가 막심하겠어요. 내 도와주고 싶어도 유계준 장로가 반갑게 맞이해 주질 않으니 그만 가야겠소이다. 자, 수고들 하시오. 이거 피가 정말 많이 오는구만.
2: 주여,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시오, 조만식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무슨 일로 날 찾았습니까?
0: 무슨 일이라니요? 덕망 있는 분을 만나 뵙는 게 그게 바로 인생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1: 인생 공부라 했을까? 인생을 배우는 것은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0: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배운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1: 네, 무엇으로 당신들을 가르치겠소? 설령 가르친다 해도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겠소이까? 자, 왜 날 불렀는지 어서 말을 하시오.
0: 아, 선생과 차를 한잔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1: 단지 그런 이유로 날 이곳에 부르진 않았을 테고. 자, 어서 말을 하시오.
0: 아,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소이다.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같이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엇이 살기 좋은 세상이요?
0: 우리 일본과 조선은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고 산다면 그게 살기 좋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 식구요? 그 말 한번 잘했소이다. 무엇을 보고 식구라 합니까? 내 당신들이 한 집에 기거하는 객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 하니 그것이 답답할 뿐이요. 같은 밥을 먹고 한 집에 잠을 같이 잔다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일 거외다.
0: 고당 선생,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소이까? 나이도 이젠 드실 만큼 드셨는데 말이에요.
1: 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나라에 대한 사랑을 꺾어본 적이 없소이다.
0: 난 선생의 생각을 꺾으라는 것이 아니여. 절충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자는 것이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안 그렇습니까?
1: 타협이란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소이다. 날 그런 것으로 흔들려 하지 마시오. 할 말 다 했으면 내 가리다. 자, 잘 마시고 갑니다.
0: 저놈의 영감탱이. 어떻게 산정현 교회의 장로들은 다 저렇단 말인가. 고집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유계준이하고 똑같아. 응? 그래도 저놈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지식을 선택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껴 선택한 지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2: 제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철깃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철깃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어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훌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나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나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길을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죄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기움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3: 제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담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안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구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오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역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 쌀지라. 내가 신문꾼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 신문꾼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날을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이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군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열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21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서론과 3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이 4절에서 비로소 1절부터 시작된 한 문장이 끝난다고 보는데요. 처음 이 1절에서 시작된 이 4절까지의 이 모든 그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사도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5절로 가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물 세례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 세례가 의식적인 세례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인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곧 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충만케 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됐어요. 그들이 섬김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의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1장 6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참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때 이러한 질문을 한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비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자들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결코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은 제자들로서는 타당한 질문이었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상왕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7절에서 답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때에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무리들 곧 교회를 불러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제1공의회를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다음 사실을 지적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그런 백성을 세상에 불러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신자들의 몸인 교회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께서 이때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께 물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는 답으로서 그것을 그때 논할 주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논할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뭐 저라든가 다른 목사님의 대답이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 대답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러한 것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에 주님은 심중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때나 기한을 아는 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수행되어야 할 위임이죠. 이건 여러분 뭐 누구만 하고 뭐 어떤 사람만 뭐 특정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인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뭐가요? 1장 8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

하셨다면 바로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나 교회 안에나 권능이 없고 오직 성령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레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거주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온 유다는 그거는 우리 사회에 해당된다고 보겠어요. 사마리아는요. 다른 무리들, 곧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것인데 또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뭐 상당히 있겠죠. 어쩌면 제가 그들을 알게 모르게 뭐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든 지내지 않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극동방송 라디오의 채널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항상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또 교회가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지 않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일에, 이 예언에 동참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늘상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1장 9절을 가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우주를 향해서 쏘는 뭐 그 우주 그 발사대. 예? 그리고 또 그런데 가려면 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주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맞이할 구름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구름이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름은 수증기로 된 구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이 구름은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과 같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강보에 쌓여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영광의 구름으로 쌓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던 거죠.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두 천사가 그들에 나타나서 천사는 마치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것이 10절 12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셨던 분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어느 정도 될까요?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안식일에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올라가는 명절날 동안에는 성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아마도 진을 친 사람들로 가득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는 아마도 명절 때는 수십만에 이르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 14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들어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쉘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은 이때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그대로 재현할 어떤 방도는 없어요. 이 시기는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놓인 단 한 번밖에 없는 때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좀 이상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재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15절로 18절을 볼까요? 모인 무리가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시를 소리를 높여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딱 한 기적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복음서 기자 모두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한 뜻이죠. 오늘은 우리 위에 온 가족 연합 예배 주일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끝부분인데 그 말씀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친숙하고 좀 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1독을 지난주간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마침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가 지난주간 그 1독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어요? 성경 1독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간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가복음 거기에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됐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책에 있는 것을 본문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또 제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또 읽고 비교하면서 읽고 그러다가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는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른 복음서는 이제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말이 매끈하게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또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했나 한번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4년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2014년 1월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월에 했으니까 2년 9개월 전에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9개월 전에 설교 제목이 기억날 리가 없죠. 또 잊어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또 비슷한 본문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까? 남자만 5천 명 모였다고 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 한 2만 명 정도까지 모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영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잠시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사? 영접하사,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은 환영해 주었다, 맞이해 주었다,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그 탤런트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그 팬들이 쫓아다닙니다. 뭐 몇십 명씩, 많게는 몇백 명씩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참 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잠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절대로 싫은 내색 안 하시고 귀찮게 생각 안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영접해 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귀에 찾아오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처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 교회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이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사역에만 열중하시지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 이제 금방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빨리 저 사람들 해산해서 가게 하집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뭐 모텔을 구하든지 또 저녁 식사를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저렇게 설교만 하실까?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주님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난한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음식 사올 돈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없지만 제자들에게 능력만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먹을 거 없는 건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 옆에 지금 누가 있니? 나가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안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죠? 예, 자기네들 돈 없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만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능력만은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소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능력 없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먹을 거 사올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 그게 이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이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떡이 몇 개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지금 사람은 2만 명인데 떡이 뭐 몇십 개, 몇백 개 있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떡이 있는가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알아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도 도대체 이것 가지고 이게 누구 입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온 이 안드레의 믿음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아유, 떡 가지고 있는 사람 찾은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저 같으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는 안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예수님이 떡이 있는지 찾아보라니까 떡 있는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날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드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아이의 믿음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만 명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마 도시락 가져왔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려면 건물을 얻어야 되고 건물을 얻으려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월세도 이제 꽉꽉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큰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으로 이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2: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매달 내는 월세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1,100만 원. 선교비로 매달 지출하는 돈이 6,7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자산은 20억 가까이 됩니다.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지금처럼 1,100만 원 매달 낼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한 분의 귀한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누군가의 순종이 있을 때,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먼저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중에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가 뭘 하고 있었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제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해서 먼저 나에게 떡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이 해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적은 음식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 좀 해주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하고 네 아들하고 해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떼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먹을 것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먹을 거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지금 몇 사람입니까? 한 2만 명.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급해 주시려고 다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제자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이 순종을 했죠. 그 2만 명 사람들을 여러분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이 마이크라도 있으면 아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배급해 드릴 테니까 50명씩 앉으세요.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런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앉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한참을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믿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들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누군가가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았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때 그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도 또 갖다 줍니다. 순종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그 시각장애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든 기적들이 누군가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50명씩 사람들을 다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했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 하는 이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웃깁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든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 음식 먹고 모두가 다 배부르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직까지 주시진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해요.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짜증내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이 오려고 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축복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는가 하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확하게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떡이 다섯 개, 물고기가 두 마리예요. 그런데 제자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에게 싹 나눠주니까 떡이 몇 개가 되고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죠. 13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예요? 65. 65개의 떡이 생겼습니다. 물고기는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13 곱하기 2 하면 26마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떡과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누면 나는 빈국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나도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좋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눔의 법칙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안 나누고 자기 혼자만 쫙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죠? 그런 사람 부자 안 됩니다. 더 빈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자꾸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풍요로워지고 자기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해 주신 나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나누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우리 삶에도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능력만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건축 아니라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 능력 없는 걸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거, 우리에게 돈 얼마 없는 거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부터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다녔던 학교가 탈벗 신학교인데 그 탈벗 신학교는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 중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비싼 학교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테네시주에 있는 값싼 신학교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LA로 오게 됐어요. 근데 다닐 신학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가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신학교가 웬 학비가 그렇게 비싼지 좋은 교수님들 모시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좋은 학교일수록 여러분 학비가 비쌉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 학비가 왜 비싸냐? 학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로 보시면 돼요. 비싸야지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닌 그 신학교도 학비가 엄청 비쌉니다. 지금 저한테 다시 다니라 그래도 학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학생일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가 그 신학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와, 내가 어떻게 그 비싼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지금도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2병, 5병 이어의 기적을 제 그 유학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비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 재정과 관련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대학원까지 두 아이들이 다 마쳤는데 한국 대학, 대학원도 학비가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제 딸 같은 경우는 또 그 의과대학원을 공부했잖아요. 의과대학원은 또 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냐고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1년에 한 1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1억.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받는 거 이런 거니까 다 모아도 1억이 한참 못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걸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 학비에 비하면 제 인컴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계산은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자체 건물 마련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제 경험상 저는 그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원이 있고 정말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능력 없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 있지 않느냐 나. 너희들 나한테 한번 구해보기나 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화해와 용서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아직 이 방송 듣는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통한 화해와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2000년에 죽어간, 맥없이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나,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 전반부 말씀입니다.
3: 50대 중반 후반이죠. 50대 후반에 정도 되는 사람들, 또 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적어도 휴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이 꽉 찼거든요. 이건 옛날에 제가 수련회 할 때에 그 역사와 묵시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신학을 이제 외국에 가서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워왔으니까 전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지금도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책이 뭐죠? 휴거. 껍질 파란 휴거책. 읽어보신 분, 껍질 파란 휴거. 안 읽어보셨어요? 아, 여러분, 몇 사람 얘는 열심이 없었군요, 뭐. 아니면 믿음이 좋았던지. 하여튼 그 휴거라는 책 엄청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휴거 영화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정말 잘 믿어야 휴거가 되는 거죠. 공중휴거가 되는 거죠. 그럼 공중휴거 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요.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부족한 거죠.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한 사람들,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순교를 안 당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그 이 뭐 마귀들이 설치고 막 온갖 힘, 환란이 다 닥칠 때에 순교를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런 환란,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라. 그래야만 휴거되고 탈락 안 한다. 만약 탈락하게 되면 이건 순교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내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오잖아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왔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게 하느냐 하니까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더 열심을 잘 내게 하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 말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잘 안 먹혀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요, 다른 옆에 있는 목사가, 야, 너희 교회 왜 갑자기 부흥 열심을 내지? 야, 내가 어느 목사님 부흥회 초청했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 그럼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자, 모시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안 돼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하는 거 역시나 뭐예요?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하는데 보니까 왜 열심을 해요? 내가 휴거돼야지. 내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했든지 주님을 사랑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죠? 사람들이 열심을 막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야, 교회가 뭐 사람들을 헌신 충성 봉사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헌신 충성하고 심지어 직장도 안 가고, 옛날에 그 1988년도입니까? 그때 휴거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방송 기자들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들고 와서 기다렸다는, 그들은 흰 옷 입고 기다렸어요. 그날 휴거된다고. 애들이 뭐 맨날 며칠이라 뭐 10월 28일이다 애들이 얘기하니까 계시 받았다 맨날 그런 소리 듣다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날짜를 딱 정해서 기다렸잖아요. 휴거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 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모든 구원 욕망이 다 있거든요. 사적 구원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이론들에 접하게 되고 그걸 쫓아가서 내가 여기서 휴거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달려갔단 말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4장과 또는 다니엘서와, 오늘 다니엘 좀 보겠습니다만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여심을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양심 고운 것도 예수님 나타나면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들의 양심 고우게 살았던 것이나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배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율법의 의로 무장하고 있고 양심의 의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꼭 양심 곱게 안 살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 좀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평소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 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불의도 없게 한번 하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1년 동안 찝찝한 거 많잖아요. 양심 좀 속이고 세금도 좀 떼먹고 뭐 거짓말 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말에 불의도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금을 쾌척한다 그러잖아요. 뭐 KBS, MBC 뭐 이런 데 막 보면 또 뉴스 다 나와요. 어느 동네 마을 이장 겸 마을 이장 및 또 몇 사람 뭐 20만 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점수가 낮았다, 내신 성적 낮았다는 것을 내신 성적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송구영신예배 때. 1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못한 거 상쇄시키는 봉투 하나 내가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종교적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방법이다 또는 천국의 상급이 많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말을 하든지 또는 뭐 상을 얘기하든지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할까요? 제가 토요일에 제 모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교회가 1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자료가 우리 세대가 지나면 자료가 없겠다 싶어서 자료도 좀 모으고 교회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 책자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사 남겨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그 영화 보고 아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스스빙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그거 세례받은 명단이 다 있는 거죠. 찾아가니까. 그리고 그 스스빙 선교사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민자 명단에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기록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기록이. 정말 그게 아직도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 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을 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이죠.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제 목에 두 분 만나서 그분들과 점심 먹으면서 잠시 교제를 한 이야기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은혜를 받았죠. 또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 되셔서 당회 참석해 보니까 당회가 믿음의 당회가 아니더래요. 그냥 건축을 할 때 불법을 하자고 당에서 의논을 하더래요. 불법을 하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너는 새파란 초임 장로가 뭘 그러냐고 위에 고참 장로들이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나 장로 안 한다고 나가버렸어요. 장로 사표낸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뭘 했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회에 그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불의한 당회를 할 때에 뭐 담임 목사님이 방침이 그런데요. 또 뭐 선임 장로님 다 그래 하는데요. 뭐 그냥 저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자기는 못하겠더라는 거죠.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네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근데 너는 사람의 눈치를 봤다. 내 눈치 봤느냐? 네 사람의 눈치 받는다 내 눈치 받느냐 이거 물으신다면 내가 그때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당에 오니 안 되겠다고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미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한 사람, 못한 사람 의미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살에 대한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비교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고신대학교 표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재승 교수 아이디를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해요. 코람 크루스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모호해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맞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여러분 종말의 시작과 끝. 묵시적으로는 종말이 그 순간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심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해결 예수 믿는 그게 끝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까지 증거되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료를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잖아요. 남의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이방인들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한마디 한 그 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저 경남 밀양군 단장면 무릉리 그 골짜기에도 복음이 선거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 냈을 때 감사한 거죠.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뭐 율법적으로 들어왔든지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운 말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믿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 2000년 전에 십자에서 죽으신 정말 아무 표적도 기적도 안 일으키고 맥없이 힘없이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장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2000년에 죽어간, 맥없이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나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인 강도자, 십자에 달려 죽는 살인 강도자처럼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 나온 게 낙원에 이르리라. 너 오늘 나온 게 천국 간다.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십자에 달려서 거기서 뭐 헌신할 기회가 어디 있었어요? 뭐 헌금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거기서 뭐 봉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찬양들 했어요? 그래서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와 천국 간다.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지킨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주하고 심판해서 죽여버렸어요. 심판받아요, 그 사람이. 이게 십자가라는 그 신비와 역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의 죽으심이, 그 버려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자신을 나누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다음 주에 차지선 교수님 오시면 이 얘기할 거예요. 나누시고 자신을 나누어서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지인자. 갈로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지인자.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구약성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 가정한 것 할 때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좀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고 좁게 보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세워지면? 우상이 세워지면 이게 뭐다? 종말이래. 이게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년 전에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요 9장 27절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나오는데요. 11장 31절도 보십시오.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라. 어떤 군대가 와서 성소에 뭘 세운다고요? 견고한 것을 더럽히 우상 세운다 이 말이죠. 12장 31절도 보십시오. 12장 31절이 아니고 12장에도 나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몇 절이에요?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12장 31절이 아니고 11절로 그 장면 나중에 좀 고쳐놔 주십시오. 12장 11절. 멸망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다니엘서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71회를 온갖 계산을 다 해요. 계산하니까 거의 나오기는 해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 자, 71회가 얘기되는데 25절부터.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누가 해요? 고레스가 하거든요. 고레스가 명한 그 날짜로부터 계산한 이야기를 2년 전에 다니엘 살 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냐 또 계산해야 되겠죠. 성이 세워졌을 때 중건된 거냐, 아니면 뭐 성전이 세울 때 중건됐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일곱 일회와 예순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회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뭘 깨닫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70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책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소년시대 때 바벨 포로 잡혀가세요. 그런데 포로 잡혀가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책의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70년이 차면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 계시를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되었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9장 3절부터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이제는 좀 어른이 되었죠. 어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한 그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수치를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는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따라 기도한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이 회개고 기도해서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말씀을 받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하면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사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70년 비밀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다시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알려줘요. 다시 무슨 이래를 알려줘요? 70이래. 그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71의 이것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 기름 부음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언제 오느냐 했을 때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학설이 많아요. 그 손계문시라고 혹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산뜻하게 정확하게 막 세계 역사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해요. 저도 한참 들었거든요. 야, 참 계산 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안식교 목사더라고요. 그 안식교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 안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날짜를 쭉 계산한 걸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자가 온다는 것이 71회로 예언되었고 이것을 또 다른 학자들은 BC 130년경에 그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를 지배해요. 유대를 지배할 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럼 뭐가 온 거죠? 멸망의 가정을 쓴 거잖아요.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다니엘의 이 71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봐요. 그래서 다니엘의 70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보고 많이 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도리에 도라나 없이 무너지라 하는 그 말씀은 AD 70년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의 가정에 쓴 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깃발은 그전에는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의 상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독수리 문양이에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독수리 깃발이 들어와요.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죠? 우상이 들어온 우상.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멸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4: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양치를 하고 나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맛있게 느껴지는 사과의 상큼함이 이를 닦은 뒤에는 식에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 자체의 맛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치질로 인해서 사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변했어 또는 세상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상대방만, 세상만 변한 것일까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방송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를 비롯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방송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방송 사역이 성서적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BN 방송은 언어별로도 다양한데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로 청취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2 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언어로 말씀을 청취하실 때 본인의 영적 회복은 물론 언어 실력 또한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누리시기 원하시면 BB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앙에 실시간 방송 듣기를 클릭하시면 24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구나도 예외 없이 육신의 생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문제인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선행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한국어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분주한 사회가 생산한 상품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개인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신체적 기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짓누르는 외로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었답니다.
1: 제 이름은 존 데밍이고 오녀 1남매 6남매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시건의 프리포트에서 우리 부모님은 매우 열심히 일하셨고 이웃 주민들에게서 근면성을 인정받았죠. 아버지는 직접 운영하시는 일반 상점 가게에서 장시간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우리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셨고 그 모습은 제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비록 제 신체의 기형적 외모로 인해 제가 또래들 중 몇 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았지만요. 저는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 걸 동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누나와 여동생들 사이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누나에게서요.
2: 서둘러서 식탁 위에 있는 접시들 좀 치워. 설거지 빨리 끝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돼.
3: 누나한테 친구가 어딨어? 누나는 엄청 칙칙해서 아무도 같이 놀려고 하지 않잖아.
2: 말 조심해. 네 그 소뚜껑 같은 손하고 흉측하게 생긴 발 좀 보고 말해. 누가 너처럼 멍청이같이 걷는 애랑 놀고 싶겠냐?
3: 밖에 나가면 지금 한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2: 적어도 난 너 같지 않으니까. 넌 항상 성격이 고약하잖아. 존, 엄마가 이제 노발대발 했을 거다. 네가 엄마 접시 깼거든.
3: 내가 누나한테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1: 저는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곤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고쳐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저는 제 신체적 외모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화를 낼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주일에는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제가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는 근사한 식사를 차리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우리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가드놀이나 담소를 나누는 동안 바깥에 쫓겨나가 놀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동안 동네 남자애들 중 하나가 저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엉엉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4: 존, 무슨 일이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 남자애들이 또 너를 놀렸니?
5: 예, 그 옆 길가에 사는 존스라는 애가요. 저보고 곰발바닥 낡은 골프재발이라고 했어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애가 놀리면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4: 아마도 그 녀석 너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냥 무시해버려. 황금지를 따르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너도 괜찮아질 거고 사이좋게 지나게 될 거야.
1: 황금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혹은 학창시절 내내 저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제가 시편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여전히 싱글이었죠. 좋은 직장도 있고 근면하며 정직한 근무 태도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가족 외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4: 오늘은 어땠니, 존?
1: 늘 똑같죠. 오늘 도리스가 결혼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존 옆에 붙어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4: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언젠가는 너를 사랑해줄 여자를 만날 거야.
1: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를 사랑하진 않아요.
4: 너에겐 우리가 있잖니. 네 누나와 동생들, 네 엄마랑 나. 우리는 너를 사랑해.
1: 저 결심했어요. 여길 떠날 거예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젠슨 씨가 단지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100달러를 대출해준대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큰 공장에 취직했고 7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불구자라는 자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저는 몇 명의 직장 동료를 알게 되어 한두 모임에 들어갔지만 내면의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고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그 둘 다 지혜한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신체적 기형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직장 업무에도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 피해를 곧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월급을 정산하고 제 사물함을 비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집 문 앞에 노란색 봉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보였습니다. 1년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어머니와 저는 잠시 동안은 정말 잘 지냈습니다. 때때로 제 자신이 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어머니가 현관 앞 복도까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2: 널 기다리고 있었어, 존.
1: 네, 무슨 일이신데요?
2: 아, 이젠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 이 작은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네가 좀 떠나줘야 할 시간이 됐어, 존.
1: 하지만 전...
2: 네가 나가서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몇 달러를 좀 모았다. 자, 여기 이거 받아. 이번 주엔 나한테 집세 안 줘도 되고 그냥 네가 살 곳을 알아보면 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네 아버지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에 내 인생이 걸림돌이 되면은 후회하게 될 줄 알아?
1: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 갈 곳도 없는 채로 그저 전국을 여기저기 떠돌았죠. 한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엔 로체스터에서 통신 판매 직장을 구했는데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서비스업이었죠. 그 일로 인해 저는 에델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편지 교환을 하다가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망설였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낸 사진은 제 손과 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그녀는 제 손과 발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6: 아, 존, 당신은 사진과 실물이 똑같네요.
1: 아, 정말 그래요, 애들? 당신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요.
6: 아, 네?
1: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요.
6: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당신을 위해 쿠키를 좀 구웠어요. 그리고 뜨거운 차랑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준비했어요. 어떤 걸 드릴까요? 근데 존? 코트 주머니 안에서 뭐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예? 아니요. 난 그냥... 그냥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6: 그 코트 주머니가 정말 작아 보이네요.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주머니 크기를 약간 늘려줄 수 있어요. 자, 와서 여기 앉아요. 그리고 내가 차를 따라드릴게요.
1: 37년 동안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저를 기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체적 기형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한 여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델의 집에 세 번 방문했고 그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좋은 직장도 구했죠. 그 후 몇 년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돈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여기저기를 두루 여행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우리는 둘 다 병원에 취직했고 함께하는 우리의 멋진 삶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제가 해고돼서 애들도 직장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펜실베니아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2년 후 저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이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6: 당신 얼굴에 다 쓰여있네요, 존.
1: 쓰여있더니 뭐가?
6: 직장 못 구했죠?
1: 맞아, 애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6: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엘른가로 가서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1: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애들.
6: 난 어린애처럼 칭얼대는 남자 싫어요, 존.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줘요. 오늘 밤에 이사할 거니까.
1: 그 후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몇 번 이혼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뜻을 단념시켰죠. 아마도 제 마음에선 그녀가 저를 계속 사랑한다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사했고 저는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날마다 애들과 저는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직장은 구했어요? 아니, 아직. 날마다 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어느 날 그것은 바뀌었답니다.
6: 존, 내일 나 이혼장 제출할 거예요.
1: 애들, 내 말 좀 들어줘.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야. 우리가 예전에 센트럴가를 따라 산책을 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다시 그리로 가자. 그럼 아마도 머리를 비우고 우리 결혼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
6: 소용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다시 우리가 끝났다는 걸 확인시켜주게 될 뿐일 거예요. 난 이제 날 부양할 수 없는 남자에게 지쳤어요. 존, 나 엄마와 얘기했어요. 우리가 충분한 생각 없이 이 결혼에 덜컥 뛰어들었던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게 다예요.
1: 그게 다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애들. 그럴 리 없다고!
6: 현실을 직시해요, 존.
1: 그래, 하지만... 애들, 황금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6: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만약 내가 그냥 이 집에서 걸어나가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어?
6: 난 그냥 괜찮아요, 존. 나 친정엄마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잘 있어요.
1: 저는 마치 술주정꾼처럼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 후 작은 개울가에 앉아서 지갑에서 에델의 사진을 꺼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고받았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는 그 사진을 잘게 찢어서 개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황금률에 따라 살아라.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국 곳곳을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로 향하는 트럭을 히치하이킹했습니다.
7: 이봐요, 눈 좀 떠봐요. 많이 지쳤나 보네.
1: 저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들보다 빨리 지치죠.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시카고 근처에는 안 갔나요?
7: 아마 그럴 거요. 그나저나 시카고에 무슨 용무로 가요?
1: 친구를 찾으러요.
7: 친구요? 사는 곳을 아세요?
1: 아니요. 거긴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구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7: 에이, 저런. 돈이 떨어졌나요?
1: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7: 그렇다면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시카고에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꼭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1: 거기가 어떤 곳이죠?
7: 무료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아마 친구도 제공할걸요?
1: 무료라고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7: 아마도 계속 계시려면 설교나 뭐 그런 것들을 들으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 맞아요.
1: 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번 가볼게요.
8: 제가 보기엔 형제님은 술을 드시는 분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아파 보이세요.
1: 네, 맞아요.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발과 머리, 그리고 마음이요.
8: 그렇다면 형제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셨습니다.
1: 네, 가능하다면 그냥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기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인가요?
8: 예, 맞아요. 정말로 배가 고프시군요. 그렇죠?
1: 예, 진짜 배고파요. 허기짐 그 이상이에요.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은 지경이죠. 그들은 제게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고, 그날 밤 저는 그 선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이 딱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죠. 마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호통을 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남자가 바로 그날의 설교자였고, 그는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친절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듯 보였지요.
9: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원한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쉼이 없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 저는 고개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설교자가 제 옆에 앉았답니다. 저는 여러 질문들을 했지요.
8: 이해 안 되시는 게 어떤 건가요?
1: 황금률에 대해선 어때요?
8: 그게 왜요?
1: 만약 사람이 황금률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왜 행복하지 않죠?
8: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없죠.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1: 어떻게요?
8: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해요. 죄 사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1: 죄인이요? 전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이 없는데요.
8: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형제님과 저를 포함하죠. 그리고 두 장 뒤에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건 우리와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1: 왜죠?
8: 주님이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형제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형제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요.
1: 정말요?
8: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어요?
1: 하나님, 저예요. 존 데밍이요. 전 지금 아프고 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이 지쳤어요. 이젠 제가 죄인임을 알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도우실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저는 저의 크고 오래도록 골칫덩이로 여겨온 두 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두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낡고 지친 두 발도요. 예수님은 저를 이끄셨고 저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수년 전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9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를요.
0: 애청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갈망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주한 삶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외로움으로 지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님 자신을 드리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세요.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생물체의 장기 이식, 전혀 생소하죠? 그러나 그 장기 이식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해삼의 빌려온 자기 방어입니다. 지구상에 걷거나 기어다니거나 자라나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어느 생물이 장기 이식을 발명했을까?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생물체들이 장기 이식을 행하는데 이 장기 이식의 발명가는 하나님 밀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자연력이 우리가 지금 생물계에서 놀라운 장기 이식을 고안해낼 수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해삼은 주로 말미잘을 먹고 삽니다. 말미잘은 톡 쏘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것들을 살짝만 만져도 폭발해서 침략자에게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말미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돼 보이질 않습니다. 해삼은 이 말미잘을 찢어 먹어치우지만 이 쏘는 세포들은 하나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 쏘는 세포들이 해삼의 위안에서 폭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해삼의 위에는 좁은 관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옆구리 솜털 같은 가시들이 조그만한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는 움직이는 털들이 있어 이 쏘는 세포들을 위에서 그 조그만한 주머니로 운반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이들 쏘는 세포들이 배열되고 저장되어 나중에 해삼이 자신이 방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해삼을 쏘아대면 그 물고기는 한때 말미잘을 보호했던 바로 그 쏘는 세포들에 의해서 쏘여질 것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깊음이 있는 이 장기이식을 맹목적인 자연의 법칙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좋은 논리적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으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좀 더 설명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BBN 챗입니다.

비비앤 챗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또 질문하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비비앤 챗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비비앤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불평만 앞세운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깊이 당하는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어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뒤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목말라 하는 대체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에 그렇게 목말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마음을 떠난 신앙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되어가는 대신에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뭐야? 주님!
2: 와! 와!
3: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퀴즈. 크리스마스 퀴즈. 오늘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6: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천사가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기뻐하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마을로 가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탄생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마다 두 개의 보기를 드릴 겁니다. 이 중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카이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라, 2번 마리아. 요셉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기술자, 2번 목수. 천사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나요? 1번 목자, 2번 헤롯.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 이름과 나이도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6: 재밌어요. 당장 보낼게요.
5: 힌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죠.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 얘기예요. 미국의 그 뉴욕 무역센터를 공격한 지 22주년이 되는 때가 작년 2023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멋진 쌍무지개가 뉴욕시 상공에 나타났답니다. 이전에 있던 그 트윈타워가 서 있던 이 도시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었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쌍무지개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은 마치 무지개가 세계 무역센터 부지에서 발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었대요. 무지개는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0: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적, 그 시각적인 언약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화려한 상징물을 세우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수개월 동안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언약의 표, 언약의 표인 무지개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반가웠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그 무지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입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신체적, 정서적 고통, 질병의 공경 등 이유를 막론하고 암울한 날과 비극적인 손실에 직면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나요?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의 얘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2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제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0% 객관적인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마음에 각인된 고정관념의 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마음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사람도 보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경이 밝고 아름다우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의 안경에 먼지가 묻었거나 크랙이가 있으면 세상이나 사람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창문을 통해서 앞집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이죠. 아니 저 집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나 어떻게 담장과 지붕이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냥 두는 것이냐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집 창문을 청소한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앞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앞집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창문을 통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이 맑고 깨끗하면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맑고 깨끗하신지요? 아니면 어둡고 누추한지요? 사랑과 진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은 어떤 것을 안겨주어도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장벽이 그 마음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향의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불신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베일을 다 벗겨버려야지 그때 진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베일을 다 벗어서 하나님이 정녕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게 되면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옛 언약의 사람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주는 참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한 새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수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타월, 우리 보통 말하는 수건, 손수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vei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veil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머리나 얼굴을 가렸던 천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도 아랍지역을 가보시면 히잡이라고 해서 얼굴을 여인들이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veil입니다. 어쨌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판을 갖고 내려올 때 얼굴을 veil로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베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출애굽기 34장 자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지 정확하게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즉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 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건을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흔히 이와 같은 해석을 미드라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랍비들의 해석에 놓은 카멘터리를 미드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일찍이 유대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드라시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러비닉 주디즘, 유대 종교의 패턴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보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학교 교수님 중에 에드워드 얼 앨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PhD를 받으시고 유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신학교에 리서치 프로페서로 오셔서 특별히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혐오하고 참 학자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던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1년 동안 제가 콜속을 할 때에 폴라인 Theology 세미나를 1년 동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졸업할 때 그 PhD 논문이 구약 성경을 사용한 바울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요.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것은 미드라시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 이것이 닥터 앨리스가 소개한 사도 바울의 성서 해석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속사적 안목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중심에 놓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비록 본인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 율법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사라질 영광, 가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없어질 영광에 현혹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인텐션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진짜 영광, 즉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영광인 율법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렸던 수건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건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수건이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축복의 열매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건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수건으로 덮게 되면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측면의 수건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의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의 수건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앙의 수건을 그들 마음 속에 덮은 것입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보기를 거들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 속에 내려진 이 수건은 파괴적인 수건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수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고하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굳었다, hardened,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고집이 세다, stubbor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blinded, 눈이 멀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은 굳어버렸어요. 완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졌던 이와 같은 불신앙적이면서도 편견 중심의 수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덮여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수건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수건이 성경을 왜곡되게 읽게 했고 이 수건이 모든 관계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유대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찬란한 축복을 받고도 유대인은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수건, 불신앙적이면서 편견 중심의 수건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누구의 마음 속이나 그 마음 속에는 두껍게 내려진 불신의 베일이 있습니다. 와이엄의 열방대학의 브루스 탐슨 박사는 이것을 마음의 벽이라고 부른 적이 있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분노의 벽이 되어 마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릴 때 버림받았던 경험이 상처가 되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책감이나 삐뚤어진 생각이나 열등감이 마음의 벽이 되어져서 평생 바르게 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마음의 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복이도 죽게 있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지금 물론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이미 어릴 때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신 대로 이분은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셨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관상 볼 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에게 열등감이 안 있었대요.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냐고 하면 노래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철치 뮤직 시간. 노래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땀이 뻘뻘 나고 힘이 나고 우리 김성승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음악만 보면 그냥 희생기가 돋아나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해서 일종의 뮤직 포비아라고 할까요? 음악만 보면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이와 같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요. 과거에는 소풍 갈 때 시골에 소풍 갈 때 보면은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따라가시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노래를 시켰어요. 본인은 싫다고 하는데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어른들이 아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 아저씨들에게서 들은 노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번에 불렀던 노래가 누님 날 장가 보내주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안 웃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 당했던 그 창피함이 평생 지우지 않는 상처가 되어서 노래만 보면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에 잠기게 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마음의 벽, 마음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아니하면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베일, 이와 같은 마음의 장벽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의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마음의 베일을 벗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베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게 노래도 하지만 마음이 깊이 새겨진 죄악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터나셔야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꿔야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하반부를 잠깐 보시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한 후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덮고 있던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음에 있던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이 수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후속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의 짐이 벗겨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turn to the Lord.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턴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죄짐과 무거운 수건들이 벗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에 쌓여있든지 상처의 고통에 쌓여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피뿌림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아파하고 신음해도 그것만으로 죄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적었던 시죠.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통에 자복했을 하며 지었던 지가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는데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범했는데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이 범죄를 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삼들 사들에서 그가 기록을 했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우리 세번역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토설치 아니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자백해 처리하지 않냐고 나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는지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과 같았다. 이런 뼈가 상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플 순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되고 손톱으로 벽을 긁어도 떠나가지 않는 아픔이 바로 뼈가 상하는 아픔인데 이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품고 살 때에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혹시 있다면 그냥 안고만 계시지 말고 Turn to the Lord,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의 만지심과 시원케 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엘리샤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실 찬송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방을 갔다가 너무 큰 절망 속에 고통하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자매님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눈 끝에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평범한 제안처럼 보이는데요, 이 한마디 말을 그 자매가 억셉트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밝고 빛난 모습으로 자매가 변화됐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후에 호프만 목사가 쓴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 혼자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지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말 찬송에는 337장입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망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도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아픔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토해내게 되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력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urn to the Lord.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고통들을 다 토해내고 자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짐이 벗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배를 벗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옛 속성의 수건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old nature, 우리 그것을 sinful nature라고 그러는데요, 옛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결단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시게 되면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 지금 주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에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성천에 가신 후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주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계신 곳에 비록 자유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결박들을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죄성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파워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 로마서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파워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를 고백했던 그 죄의 사슬을 성령께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의 베일을 벗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에게 꼭 붙잡히셔야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바른 것에 붙잡힐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겐가 붙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겠죠. 탐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 거룩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에 붙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잡히는 게 속박이 아니에요. 잡혀야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한 여자에게 진짜 꽉 잡히게 되면 다른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일찍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잡혀 사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모든 건 은혜가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참 자유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밥 바틀렛이라는 탐험가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극을 40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평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행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어서 이 새들을 세 장에 넣은 채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항해 오는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세 장에 갇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발부둥 치더니 드디어 세 장을 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새들도 다 도망을 쳐서 망망한 대해 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즉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흥미로운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창궁을 날아갔던 새들이 다시 배로 돌아오더니 갑파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껏 날아가 봤는데요, 막상 나가보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예요. 발붙일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자유라고 해서 갔는데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다시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뚝뚝 떨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틀렛이 그 새들을 다시 세 장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세 장은 그들의 감옥이 아니었어요. 세 장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세 장은 결박의 철장이 아니라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 붙들려야 될 것에 붙들리는 것이 참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쾌락이나 야망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 같지만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에 끌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짜 소중한 가치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베일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내려면 1차적으로는 주께로 돌아가요. Turn to the Lord.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성의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을 다 완주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felong journey, 일평생을 달려가는 여정이죠. 그러므로 이 여정을 마치려면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영성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하면은 우리 영성의 궁극적인 고울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모든 상처와 허물과 불신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영성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Maybe 그것은 일생이 걸릴 수, it may take whole life.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정말 여러분이 열망하는 여러분 영성의 골이 분명하게 되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변화의 아름다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골, 우리 영성의 골이 뭘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헤매이고 찾아보아도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가슴에 막힌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나의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거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 찬양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안겨주시게 되고 얽매였던 모든 죄짐을 다 풀어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몸소 뵙는 가운데에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누추한 것이 혹시 있지 않나요? 불의한 것, 완악된 것, 죄악된 것, 혹은 과거의 상처나 선뿌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보혈의 씻으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고는 모든 얽매임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심령의 결박이 풀리도록, 육신의 질병의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이 가져온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새 축복의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마음을 주께 토해내어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져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구라는 곳이 우리가 임시로 거주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투는 대화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자매를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남자라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남자와 여자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간접화법을 쓰죠. 정말 우리가 이 설계도를 잘 모르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배려한혀 플러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향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자, 보시면서 지금 관찰하신 대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눈에 보이시는 대로,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관찰한 것만.
4: 잘생겼다.
3: 잘생겼다. 와. 야.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생겼다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만들어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방금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예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 팔은 안으로 분명도.
3: 네.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6: 의견.
3: 의견이죠. 그렇죠.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언어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썼습니다. 맞죠? 예.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계를 샀습니다. 예, 또요?
7: 회색 가디건.
3: 회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또요?
7: 명찰을
3: 달고 있다. 또? 네, 머리를 염색했다. 예, 네, 또? 어, 남자다. 아주 대단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팩트예요. 아, 이게 남자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누가 어머 저게 뭔 남자야, 여자지,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전혀 없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7: 잘 웃으니까 친절할 것 같아.
3: 아, 잘 웃으니까 친절할 것 같아. 넙죽받아 챙기시네. 또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생각 안 대로 바로 던지세요. 괜찮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 예, 또요? 착할 것 같아. 또요? 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 과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을 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글쎄 저게 착한 걸까? 약간 좀 자기 주관이 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팩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팩트를 믿은 다음에 팩트로 다시 강요를 해.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누가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요. 착하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이 사람 착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4: 김연래 씨가 착합니다.
3: 착하지 않아요. 계속 한번 주장해보세요.
4: 네, 현래 착한데.
3: 그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서 사람 보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착하지 않다니까.
4: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정말 착해요.
3: 아니, 착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자꾸 착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판단력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제가 팩트, 사실 다루고 있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의 사람 자체를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4: 네.
3: 뚜껑 열리죠?
4: 네.
3: 어머, 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저래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참 착해요.
4: 저 사람 참 착해요.
3: 아, 착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에 싸우고 싶은 의지가 다 사라져. 우리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풀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너 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걸 지금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 이러는 순간에 바로 이 전투를 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딱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 이기려고. 자,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를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여기는 이렇게 신체까지 써가면서. 자, 어깨 손 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시작. 연습을 좀 하라고요. 뭐 저거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자, 방금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에 어떤 욕구가 충족이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순간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래 네 생각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여유가 바로 생기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부분은 자매들이 참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여성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아마 우리가 남성들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해주셔도 웬만한 여성들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성들은 공감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 이 엄청난 차이인데 자, 이 대사 두 사람이 한번 지금 짝 하고 한번 주고받아 보실게요. 자,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할게요. 시작. 자, 이제 남자 대사는 형제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들 시작. 벌써 마음이 상했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왜 싫어 그랬더니 여자 시작. 남자 시작. 여자? 남자? 여자?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거죠. 여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매들은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네가 나의 남자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프다는 경험을 말할 때에 그걸 들어주면 되는 거야. 공감이라는 거는 비를 맞고 가는데 우산을 갖다 씌워주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남성들은 우산을 갖다 씌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의 언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축축한 그런 느낌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죠. 그래서 너무 축축해 라고 얘기하면 같이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거. 자, 그러니까 남성들이 해야 되는 언어는 이런 언어들이죠. 자, 따라할게요. 따라합니다. 아, 아, 저런. 어쩌다가, 나 참,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 저런, 우와! 전혀 말같지도 않은 이런 언어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자매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바람이 나서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자매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갑자기 딱 쓰다보고는, 야, 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성들은 애초부터 오감 플러스 육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공감의 회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성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공감의 회로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따라 학습할 필요 없이 여자들끼리 만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그럼 다 뭐라 그래? 어머 맞아 진짜. 어머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치료가 돼 있어. 힐링이 돼 있다고요. 바로 이 역할들을 여성들은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어 하고 나의 남편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자, 시작. 자, 뭐라고요? 시작.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같이 늘 지내다가 이 학위 과정 때문에 떨어져서 6개월을 지내야 되는 거죠. 형제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자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딱 한마디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성들에게 다 있다고요. 근데 그 힘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남자친구가 공감해주는 거. 아, 보고 싶을 텐데. 견뎌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나도 너를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야, 넌 오죽하겠니. 이런 말들. 이런 말들만 던져줘도 그 자매는 얼마든지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강의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감탄. 감탄. 감탄. 이게 우리가 자매들이 참 많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하면 관계 속에서 보통 형제들이 조금 서툴러요.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 굉장히 서툽니다. 특히 아마 전공이 기계공학이라든지 그 전공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장창 기계하고만 대화를 하고 주장창 기계하고만 놀다 보니 이 살아있는 그 인간이 특히 이 복잡 미묘한 이 여성을 캐치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알아맞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줬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다음에 그걸 계속 들이밀기 때문에 남성들이 헤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얘하고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나는 얘를 만날 때마다 계속 좌절이 돼. 나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친구의 생일이에요. 생일이라고요. 근데 딴 애는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딴에는 이 이제 귀걸이를 하나 이제 사다 준 거죠. 근데 이 귀걸이가 진짜 절대로 하지 않는 너무 촌스러운 크기도 있다만 하고 얘는 절대 큰 거 안 하는데 그런 걸 딱 사다 준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자매들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바로 좌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탄사 대신에 한탄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석 들어갑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언제 있다마는 기구를 하고 다녀? 관심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 결론,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자, 이러니 이 남자는요, 자매를 만날 때마다 계속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죽을 힘을 다해도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얘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남자는 떠나기로 결심해요. 더 이상은 내가 얘를 만나면 이게 남자친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 여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거를 보는 것을 보면서 남자는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힘을 계속해서 얻는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 누구 좀 봐 이거 아니잖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형제는 완전히 좌절하게 되죠. 그게 리스펙트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남성들 속에는요. 다 지혜로운 여성 같으면 우리가 세치열을 잘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그 정말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은 귀걸이를 사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던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어머 세상에 너 이거 구하러 다닌다고 정말 고생했다. 어쩜 귀걸이를 해줄 생각을 다 했어? 감탄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여성들은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걸 감탄사예요. 근데 그게 내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을 때에 이 남자는 점점 감탄할 만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가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아주 건강한 그런 관계로 계속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자매들만요. 와! 와! 어머! 세상에!
5: 세상에!
3: 어떤 인생각을 다 했어?
5: 어떤 인생각을 다 했어?
3: 야, 넌 정말 최고야.
5: 나 정말 최고야.
3: 대단해. 역시 그 회사가 당신 알아본다니까. 너 알아본다니까. 시작?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본다니까.
5: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본다니까.
3: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만 나는 남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일단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배려하녀를 길들이라. 예, 두 번째 뭐였죠?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셔서 상대방의 언어로 계속해서 접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네. 자, 공감하는 언어.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정말 많이 사용해줘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는 감탄사. 그리고 그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경험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 네. 자, 이런 조절된, 컨트롤된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관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질문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6: 만약에 네. 이미 이런 걸 모르고 네.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진 상황.
3: 아, 네.
6: 이런 방법을 쓰면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3: 어느 정도로 파괴가 되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전문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공감을 사용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면 치료가 돼요. 힐링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정말 아팠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견뎌내려고 얼마나 어려웠니.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을 텐데 그래도 견뎌내주는 것이 너무 고맙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게 아파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너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계속 사용해주면 힐링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파괴되어져 있는 정도에 좀 달려있겠죠. 상담을 조금 신청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두 분이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때요. 네. 네네.
8: 남자친구랑 싸우면 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3: 말을 안 해요?
8: 안 하겠다.
3: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직면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는. 근데 그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 패턴들은 지금 당장 남자친구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도 본인이 그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터득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예, 지금 남자친구에 아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의 흔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억셉트해주고 수용해주고 했더라면 나는 언제나 꺼내놓고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말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해서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였다면 나는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아무런 그 돌아오는 반응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거를 학습을 했겠죠. 근데 그 학습한 결과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네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내적 치유하고 또 좀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두란노에서 이번에 4월 달에 편했던 책이 있어요.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라는 책인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처에 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누구나 다 상처받고 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과거는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내가 다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탯줄을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책을 아마 사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건데, 서점에는 안 가지고 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최신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두란노 지금 가셔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성들을 회복하는 거를 10년 가까이 제가 진행을 해왔어요. 러브뉴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가하세요. 2박 3일 내내 숙박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힐링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책이라도 지금 좀 도움을 읽어보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데이트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세요. 왜냐면 오해를 많이 할 거니까. 사실 내 속에 오는 아픔들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좀 말을 해서 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된다. 이런 것만 조금 나누셔도 훨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오해를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9: 만약에 두 사람이, 만약에 내가 기존에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사인했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근데 나도
3: 그
9: 화가 난 것 같은데도,
3: 네,
9: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3: 그거 이제 본인이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갖추셔야 되겠죠. 감정을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단계거든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지금 자기 문제다라고 이게 딱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훈련이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다 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걔가 짖는구나. 그리고 그게 나한테 안 넘어오게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모션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오시면 하이패밀리 좀 두드리셔서 이런 걸 좀 경험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꼭 한 번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청년들이. 그래서 감정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정말 그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다면, 그러나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약점이, 일단 화가 났다면 혼자서 막 펄펄펄펄 끓다가 온갖 소리 나하다가 지푸레 꺾이는 스타일이라면, 그죠? 예. 그리고 이 남자친구를 고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화가 나서 했던 그런 말들이 그냥 다 흩어지게, 나한테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객관화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내가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막 굉장히 중심의 힘, 그러니까 이렇게 폭풍이 아무리 이렇게 휘몰아쳐도 우리가 태풍의 그 중심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 상태를 찾아내주거든요. 그 상태를. 근데 그는 굉장히 그 깊은 평안함인데, 근데 그 평안함의 지점이 어떤지를 내가 딱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막 주변에서 계속 막 찌르고 누르고 막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시켜놓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 아무 시끄럽게 떠들어도 온갖 소리 다 하고 펄펄 뛰어도 그게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 이렇게 객관화해서 저 사람의 감정이구나,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같이 휩쓸려 가지를 않게 되죠. 그럼 가라앉아 좀 있다가 또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가라앉고 나면 틀림없이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네, 뭐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참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안 되죠. 이 강의를 지금 같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안 와 있어요? 네. 커플들은 같이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아 커플인가? 놀래라.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같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이건 뭐 두 사람의 관계에 바로 지금 영향을 주는 주제들이라서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지식도 함께 나누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베푸는 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그런 겸손함과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 BBN 한국 방송은 언제나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방송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은 저희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신실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에게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는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조와 함께 시작된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태초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이나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고 저만의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민수기 6.25 뭐 타이틀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름 잘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민수기 6.25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24절, 25절, 26절이 모두 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슬람 종교처럼 두려움, 무서움의 신이 아니라 친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친근히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 어려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거나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운 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아버지일까 상상을 못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참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간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줄 것인가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대지,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처음 명령, 창조의 처음 명령이 무엇인가? 자, 그 구절을 보기 전에 저희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천지 창조는 6일간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5일까지가 25절까지입니다. 해와 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딱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5일까지 하나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종류로 만드셨다고 그런 그 구절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오늘 말씀의 중심은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에 보면 모노로그입니다. 컨버세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자,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라는 복수 명사가 언급됐습니다. 자, 하나님 하면 보통 한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복수 명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 부인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독특하신 유니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의하십니다. 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제가 왜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침 튀기면서 아마 열정으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28절 오늘 핵심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또박또박 28절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28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하고 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하여 하라.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명령이다. 너무 중요하죠? 최초의 명령. 자, 첫 번째 설교 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목구비가 없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스피릿, 부슈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 형상과 모양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형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모양은 likeness, 똑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보에 제가 적어두었듯이 형상이나 모양은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 즉 사랑, 거룩하심, 정직하심, 아름다우심, 죄를 멀리하심, 용서해 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나 소나 닭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권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1절로 이게 26절까지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31절에 보시면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꽃은 꽃이 아니고 산이나 들이나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되고 여기가 벗겨지고 저기가 빠지고 뚱뚱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옆 사람 한번 살짝 쳐다보실까요?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 형상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땅에 정복하고 퍼지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이미 능력들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훼손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어린이들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린이들 따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보다는 사실 어린이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첫 번째 명령을 왜 주셨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자질들과 능력들이 충분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명령, 28절에 명령하신 첫 번째 이 명령을 한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 하고 하여 하라 말씀드렸죠? 네, 28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제가 파워포인트를 세 장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것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것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를 돌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는 딸이 없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셋이니까요. 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70년대. 그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경 쓰셨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1년도 천불 국민소득의 길인데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건 아마 딸만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고 전에 같아요. 자, 그 다음 문구.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이런 문구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을 계몽했어요. 좀 그렇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아, 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시골에 가면 특별히 사천성, 하북성, 하남성 가면 이런 문구 굉장히 많이 준다. 제가 설교 때 강단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96년도인데 98년도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제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둘이 있는데 또 셋째를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지 않았어요. 2000년도에. 저희 막내가 그 당시 기저귀 차고 중국 딱 세 살 때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아니 이 집은 돈이 얼마나 많겠네.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을까. 굉장히 아들을 부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서부터 20년 전 셋 나면 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뿐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둘, 셋 데리고 다니면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시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실 거예요. 야, 지금 우리 한국에 노령화되는 이 시대에 점점 인구가 감소되는데 저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둘씩 셋씩 데리고 다니니까 어제 찬양제 가져보셨잖아요. 어떤 자매는 뒤에다 애기 얹고 와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게 됐어요. 그 찬송하는데 애기를 뒤에 들쳐업고 나와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 부부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아직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 건강하고 예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딩크족처럼 더블 인컴 노 키즈, 이제는 나 애기나 기르는 거 복잡하고 우리나라 말에 있듯이 무자식이 상팔자, 뭐 연속극 제목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들은 좀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뭡니까? 다산하라 그랬습니다. 다산하라. 다산하라 이 말씀 진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측면에서 최초의 명령,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다산하라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부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 결혼하면 최소한 둘 낳으세요. 최소한 셋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에게, 싱글들에게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는데, 윤보경 자매 지금 셋 낳았잖아요. 김은필 집사님 셋 낳았습니다. 이철중 집사님 셋 낳았습니다. 우리 그리고 네? 이철중 집사님 지금 머릿속에 좀 헷갈렸는데 임철 집사님 셋 낳았잖아요. 그건 쌍둥이 나가지고 셋 낳았는데, 쌍둥이 안 낳았으면 둘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잘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우리 부부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 김형제 여기 배자매 이제 결혼했잖아요. 예, 오늘 밤에 가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데 그 속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의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뜻을 거스리려는 사단의 계획,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 주셨어요. 여러분, 다산은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27절에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홉을 낳으셨어요. 제가 여섯 번째인데 아홉을 낳으셨는데 오늘 농담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적어도 셋은 낳아야 모세가 태어났다. 여덟은 낳아야 다윗 같은 아들이 있고 열두를 낳았을 때 요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세 형님 아론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 누이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 그 가정에 모세의 집안에 모세가 있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여덟을 낳았을 때 일곱 형님이 있었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덟을 낳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열두를 낳았기 때문에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그 인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자녀를 낳는다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아까 같은 그 문구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다 보니까 시대가 무자녀, 무자식의 상팔자, 자녀 비용 한 사람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수억 원 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뭐를 보는데 청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대학교 강사인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그만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의 청년들 정말로 고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제 청년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굉장히 참 저희 자식들 정말로 돈 아끼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제가 와서 보라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자기도 정신이 힘들어질 것 같다 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도 결혼하면 둘 셋은 낳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의 65%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65%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유치부는 지금 25명입니다. 중고등부도 25명가량 참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전체 교회 가운데 65%는 중고등부 자체가 전멸입니다. 주일학교 더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전도 못하면 뭐 하라고요?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이 왜 자꾸 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셋, 넷 이상 낳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대가 가면 몇 배로 자꾸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선교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이라든가 전도하는 이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 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아니면은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가정의 달을 맞은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한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자녀를 최소한 둘, 셋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저희들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다 보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물질의 어떤 그 투자도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3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신다면 창세기 1장 28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산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자녀는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산하면 보통 동산,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두고 손자, 손주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젊었을 때 낳은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었구나 지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들을 낳아 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enterprise, 기업. 개혁성경은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산입니다. heritag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지 않는데 나도 그냥 하나만 낳는데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 낳으신 우리 젊은 부부들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낳은 우리 젊은 부부들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들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뜻,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다산하는 것이다. 번성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제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산과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환경 호르몬과 전자파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비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인공으로 날려고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도 실패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따라가다 보고 젊은이들이 아예 안 나으니까 우리도 낳지 말자. 좀 더 돈 벌고 낳자.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준 젊은 시절에 빨리 낳아야지 미루고 돈 벌고 준비하고 여건 갖추고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도 자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32, 3 넘어가고 지금 여성들이 31, 2 막 자꾸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뭐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신랑 신부가 마음을 합해서 조그만 방에서 살더라도 젊어서 빨리 자식 낳아서 키우고 나중에 노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나중에 노후에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젊어서 돈 벌어가지고 뒤늦게 결혼해서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아서 같이 고생하면서 키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막 세상 추세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음의 자매 만나고 믿음의 형제 만나서 결혼하고 검소하게 하고 보좌가 되는데 마음 쓰지 말고 또 자녀를 낳아서 1등시키고 영재교육시키고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1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내 자녀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 자녀가 1등 못해도 우수한 대학에 못 가도 이 시대에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 셋 낳아 키우면서 잘 못한 것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것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단에 서서 설교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고 저들이 순종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계하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사는 성경적이다. 다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요. 기독교인의 가정의 교과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되시기 바라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통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두 번째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하고 하여 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명령의 그 부분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채우라. 채우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채운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살았던 에덴 동산도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에덴 동산 이외에 지구의 사방팔방을 가도 사막도 없고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이런 것이 없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뜻하고 적당하고 먹을 것이 지천이고 살기에 좋은 정말로 좋은 곳이 당시에 온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당시는 어디를 가든지 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이 적당하고 살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으신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땅끝에 어디를 가서 살도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정말로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느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좋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손 만대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지배하고 퍼지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그냥 읽어드리면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음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선율이 아름다운 곡입니다. TV에서도 선전 광고에 나왔던 곡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번 불러보면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선율이 그렇게 불러져요. 여성들이 멜로디를 쫙 나가면 그 선율이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땅 끝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별과 하늘과 나무와 바다와 모든 꽃들과 아름다운 동식물을 만들어 두셨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정복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타락해서 땅으로 쫓김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저 어둠의 세력, 영의 그 어둠의 안 좋은 저 사단이 분명히 어느 날 와서 이 세상을 탐내고 빼앗고 무찌르고 험하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어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정복하는 비결은 1등하고 꼭 최우수한 대학에 가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성숙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양보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시대가 이렇게 되는 판에 저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미치고 사람을 품어주고 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냐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1등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지 못하더라도 연봉이 좀 작더라도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부정과 부패를 쇄신하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대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1등, 탑, 모든 것이 선두에 서서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들어가서 시험 점수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 양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up 그랬습니다. 훈련시키라. 자, 개역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과 훈련시킨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티칭하는 것과 트레인 업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매질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주보에 적어두었는데 체벌이 필요하다. 체벌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솔직하게 저희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학교 교실에 회초리를 갖다 두고 회초리질을 해서 학생들이 잘못되면 때리도록 매질을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은 선생님들에게 일임하고 우리 아이를 또 똑바로 키워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버릇없이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삿대질하고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체벌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면 그 자식 삐뚤어간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때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중학교 되기 전까지 잘못하면 매질하고 회초리질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아이들 주는 거 필요하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어른들이 하기 전에 절대로 뛰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어르신들이 드시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게 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낼름 받아 드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나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어른들, 나보다 선배들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행하게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라, 훈련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아, 우리 목사님 좀 구세대적이다,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질을 해야 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야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면 한국문에서는 특별히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인격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 먼저 많이 낳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군대에 가서, 사회 요소요소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1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보려면 해봐라, 내가 명령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자, 전제하겠습니다. 전제. 하나님이 남자들 둘만 만들어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산하기를 원하신다면 남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산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동성애, 여자끼리 결혼하면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안의 딸이 예를 들어서 여성끼리 결혼을 했는데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든지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든지 한다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으며 어떻게 어머니의 모습을 가르쳐 주겠고 아이가 자라서 소녀의 과정을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아가씨로 되고 신부가 되기까지의 여인으로 되기까지의 어머니로 되기까지의 며느리로 되기까지의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남자아이를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까지 남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그 가정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동성애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델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잉태하는 그 축복들, 그 고통들,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탄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그러므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강단에서 설교 이런 거 못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이런 선포, 이런 외침을 못할 날이 오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범죄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왜 이것도 내 인권이고 내 자유고 내 초이스고 내 선택이고 내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서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 결혼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예의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주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다산하라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2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산하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학생이었고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가진 거 없이 결혼했어요. 정말 가진 거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저희 가족들 고생시켰고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가진 거 정말 없었어요. 내 아이들 셋 낳아 키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축복하셔서 법금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부부에 공급해 주실 것, 자녀를 낳으면 다산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앞뒤 가리고 자녀 안 낳고 하나만 낳고 딱 그치는데 다산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놀고 먹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보좌가 되려고 했으니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부부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열심히 일하면 밥 굶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다 시킵니다. 좋은 차 타려고 큰 집에 살려고 욕심 버리고 좋은 집 장만하고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미리 막 준비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해서 선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조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로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부부 여러분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설계 잘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여러분 6천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대략 6천년 전에. 아담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순간에 명령을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6천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6천년 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 결혼한 젊은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자녀를 낳아 키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 인생의 교과서, 우리 가정의 교과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2: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40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삶의 습관을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다섯 가지 BLESS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BLESS가 우리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어야 돼. 우리의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는 단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B는 bless입니다.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L입니다. listen, 경청하는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세 번째 습관은 E입니다. E, eat, eat.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밥상 교제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동체 41팀의 제안으로 저와 식사하기로 추천된 다섯 가정과 제가 식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 안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참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좀 늘어나서 염려가 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이 밥상 공동체로의 초대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41팀에서 온 성도가 이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배 후 공간상 예배마다 공간상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매주 떡을 함께 친교 시간에 나누는데 오늘은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라비하고 그리고 우리 3층 복도에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비가 공간이 부족하면 여러분 한층 위로 올라가시면 또 복도에 여러분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공동체 41팀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고 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식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동 그 자체. 예. 우리가 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이 공간에서 가능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리 일부 때 잘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쳤습니다. 뭐 식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 주차장 경우도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차도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가급적 우리 CCS 캠퍼스 길 건너편에 여러분 주차하시고 셔틀을 앞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건물 이 안에는 우리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낯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 그것도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4부 계속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좀 혼잡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 정말 가능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그릇씩 꼭 드시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급적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돕고자 이름표를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서로 만나면 좀 더 반갑게 맞이하고 가능하면 또 서로 초대해서 식사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000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예, 3,000명분 모두를 위해서 3,0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수고한 우리 봉사자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3,000명을 대접하시고자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후마다 라비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교제 시간을 함께 갔는데 이 떡을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 떡을 함께 나누는 이 대접하는 일에 아직 참여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그 간식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서 보시고 남은 빈칸에 여러분 또 함께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후에 교제할 때 떡을 나눌 때 풍성히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긴 하지만 그런데 또 매주 식사를 또 준비합니다. 예, 식사를로 섬겨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랫동안 남아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친교팀이 매주 200명분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예, 매주. 그렇게 수고하며 섬겨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섬겨요. 예, 참 너무나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활동의 에너지를 먹을 것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동의 한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행위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식사는 단순히 영양 공급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죠. 식사는요, 공동체의 가치들을 나누는 자리에, 이 공동체의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나눈 그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바로 이 식사를 나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사이를 우리가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더욱 하나 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밥을 먹는 이 밥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밥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밥상 교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상 교제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힘든 사람과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예. 여러분, 힘든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묘연해지고 마는 거죠. 더 멀어지게 되는 거 많은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 속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늘리세요. 왜냐하면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거기서 진정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다음 달 4월에 7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직 참석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은 거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픈 테이블에서는 사랑으로 준비한 그 애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오픈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식사하기예요. 식사하기. 초대교회는요,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하는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지금은 성찬과 애찬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성찬과 애찬은요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누셨던 성찬은 사실 애찬이에요. 성찬은 애찬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함께 밥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잔치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밥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풍성한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적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주인과 종, 여러분 신분이나 배경이 달랐던 그들 안에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밥상 교제예요. 그래서 이 밥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 밥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불평등한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이 밥상이 교제라는 것이 종교적 구별의 표시였어요. 신분적 구별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계층이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갈라주는, 구분해주는,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밥상을 통해서 자기들과 죄인을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은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 체계를 부정하는 일이었고, 사회적 질서를 흔드는, 사회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밥상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밥상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밥상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밥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비난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를 어떻게 비난했냐면 예수는 식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이 규정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밥상이에요. 여러분 소셜 클럽을 보면 소셜 클럽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거기 들어가기가 조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멤버십 피가 일단 비싸요. 예. 멤버십 피가 비싸요. 기준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무나 조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수준을 높게 잡습니까? 수준을 높게 잡냐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격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니 좋아하기보다 괜찮게 느끼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 집회를 섬기러 갔는데 대화 중에 그 교회의 리더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면 그분의 표현이 그거예요.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교회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거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자가 술 중독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술을 끊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나의 사회적 신분이 해결돼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자신의 모든 죄를 청산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참 어려워요. 제 마음속에 왜 전들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생각과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와야죠. 죄인들이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의인인가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음란 사이트는 안 봅니까? 음욕을 품지는 않습니까? 불법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로드 하진 않습니까?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 의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이면서도 거룩한 자로 행세를 했어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괄시하는 그들에게 이 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속에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상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너희가 차별하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도 죄를 인정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되어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은요, 소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밥상은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밥상인 거예요. 밥상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자리예요. 차별과 불평등이 여러분 사라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에요.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에요. 밥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곳이 바로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밥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밥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을 차릴 때, 밥상을 준비할 때, 밥상에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를 품어줍니다. 서로를 감싸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밥상을 나눌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감싸주고 환영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리실 겁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밥상 교제를 가지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상 교제를 여러분 가지시려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함께 같이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이 밥상 교제를 통해서 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사라지고 계층의 신분의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밥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4번째
1: 아니 일을 어쩝니까? 이렇게 신문들이 다 젖었으니 말입니다.
2: 아유 고조 밖에다가 내다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리브라위야 이 예민아야 그럼 이 신문이 어디의 것인지를 다 알리는 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네?
3: 그건 길동이 어미 말이 맞아요. 이건 비밀리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지 드러내고 할 그런 건 못 돼요.
0: 갑자기 닥친 물난리로 신문 정리도 정리지만 젖은 신문을 말리는 게 문제였다.
3: 썩는 한이 있더라도 몰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어서 부채를 붙이죠.
2: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우아하게 지고 그래.
4: 아유, 저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이들 말려시오.
3: 아직이요.
2: 아유, 보니 보시라요, 장로님. 이거 이래 가지고 언제 말리단 말입니까? 고조 사람들 좀 불러주시라요.
1: 이러게 말이에요.
4: 그건 미안합니다. 기내한 걸 아주 많이들만 하셔야 갔습니다. 아이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5: 그래. 신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4: 하나하나 부채로 말리고 있습니다.
5: 그래요. 고생들이 참 많으시군요.
4: 그 다른 것들이라면은 볕에 말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속들이 터진다고 합니다.
5: 허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밖으로 전해지는 날엔 우린 다시 큰 시련을 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4: 기러기 말이야요. 할 수 없디요. 그나저나 그 지소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5: 알고 계셨군요.
4: 그런 것을 내 어떻게 모르고 있가시오. 그래, 무슨 일입니까?
5: 저들이 나보고 이젠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4: 아, 뭐이가 오드래요? 일본을 도와달라고요? 거저 이거 미친놈들 아니네 이거.
5: 저들은 내가 회유를 하면 돌아갈 줄 알고 있나 봅니다.
4: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5: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을 더 냅시다.

0: 이거 며칠 만에 보는 태양인가. 조선도 일본만큼이나 습한 날씨야. 그만. 이게 뭐야? 이 난여자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뭐지?
1: 해봐! 다 세워라! 거기 서라! 거기 서!
0: 도대체 뭘 나눠주고 있었던 거지? 어디로 도망을 간 거야? 이러한 쥐새끼 같은 것들. 들어가서 당장 조사를 해봐야겠구만.

0: 장로님, 장로님, 아이고, 큰일 나시오.
1: 아,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서 말을 해보시라요.
0: 아가씨, 제 너머에서 신문을 전달하다가 그만 외놈에게 걸렸답니다.
1: 아, 뭐요? 아, 기거이 사실입니까?
0: 예.
1: 아, 그럼 그 사람들 웃게 됐답니까?
0: 다행히도 붙들리지는 않았답니다. 기거이 천만다이 아닙니까?
1: 그래도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조심들 하시라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지 않습니까? 각별히 조심들 하시라요. 이거 큰일이구만은 큰일이야. 주여.

0: 견조, 내가 오늘 해주러 가다가 뭘 목격한 줄 아나?
1: 아이, 뭘 목격하셨습니까?
0: 안 여자가 신문 같은 종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다.
1: 신문 같은 종이요?
0: 그 자들을 놓쳐서 그것이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몰래 슬그머니 주는 것을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뭔가 불순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견조, 그것이 뭔지 알고 있나?
1: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0: 꼭 알아내들어. 핫!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들의 동태를 잘 감시해야 한다.
1: 제가 지금 당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부인, 조심하라오요. 아마 일본 놈들이래 뭔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기라요.
1: 어차피 각오한 일인데 다녀오겠습니다.
0: 조심하라오요, 부인.
2: 한편 일본 순사 겐조는 사복을 입고 장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3: 그래,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아, 가만. 저 여자는 유계준의 처가니까 잠을 보러 온 것은 아닌데 무슨 일이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수많은 기사의 내용들을 다 살피자면 아마도 우리가 가진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시간을 붙잡고 있는,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저절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또 어디서나 고개를 떨군 채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불신자가 주일 학교에 가는 학생에게 비웃는 조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당 가니? 라고 묻자 아이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니? 라고 다시 물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저씨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곧장 가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학생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서 이 길로 곧장 가면 지옥이라니 라고 하다가 고민을 하며 교회를 찾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24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4: 제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빕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를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파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 제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이어나라. 나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가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4: 제26장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가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톳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석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히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더갈 마족석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비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화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잇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삼하는 질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대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의 성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아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너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문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선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에서 2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보통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사람들에 관하여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하나님과 그의 완벽한 말씀 그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이 주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필수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남아메리카에서 세계적인 인물에 대한 현장 컨퍼런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중에 선교사 도서관에 가는 기회가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장소들을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오래된 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한 챕터를 쭉 읽어가면서 그 저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를 책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만든 내용의 개요를 적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요는 대략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믿는 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믿는 자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진리이고 이 뜻은 믿는 자의 인격과 인격의 발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또 다른 측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특별한 뜻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적용되고 선택과 관련이 됨을 보아왔습니다. 일부에게 일정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선택이 여러분을 향해 가진 선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결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은 졸업 후에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름방학 동안 우리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는 내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등등의 질문들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주어진 원칙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친밀하게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가지는 경건의 시간의 가치가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되는 것의 놀라운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아 너는 이제부터 남아메리카로 가서 이런 이런 부족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거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말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체적인 말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것이지만 성경을 조심스럽게 공부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적합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씩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계획 가운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는 기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성경 속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서 읽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얻어야 할 필요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한 가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에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긴 하지만 놀라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역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에 대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몇 절 전에 나온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운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인도하심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르비딘 골짜기에 편만했을 때 올라가라고 하신 적이 있으니 같은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진쳤으므로 아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다윗은 실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뢰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와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했습니다. 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들이 행할 용기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보고 겁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지식, 감정, 의지도 주님께 복종시켜야지. 어느 한쪽만 복종시킨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BBN 한국어 사역에서 제공하는 성경대학에서 공부하시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선별된 찬양과 음악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동행하셔서 지정의 세 가지 요소의 통제를 받아 온전한 교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며 후원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명의 금자탑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만큼이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분노와 고독과 그 황폐해진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끔찍하고 폭력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깊은 외로움까지 다 아시며 위로하시는 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것저것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주 단풍이 멋지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아, 멋있다, 아름답다. 또 저희 아버님은 약간 시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공주사대 국문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불에 탄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네, 아주 참 멋있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목회자들과 함께 사모님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이 제주도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그분들도 아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들을 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감탄이 확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감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감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감탄치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은 분들 가운데 또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영적 생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생명이 되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색조로 인하여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예를 들면 단풍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값을 그 맛을 많이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다시 세 번째로 이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요. 마지막 39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이 사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비치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인자 곧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 앞에 절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미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 현실, 물증, 즉 자기가 눈을 떴다는 사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점점 정확해지게 되고 점점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절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자로 인식을 했다가 곧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면 좋겠노라 초청도 하고 객관적인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며 잘못된 신학을 교정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식하며 모시게 되며 예배드리는 멋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물증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를 결국은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맹인의 부모인 부모의 비논리적인 반응입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의심을 품으며 의구심을 가지며 이 부모들을 불러 추궁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로하여금 보게 해줬는지 부모에게 묻자 부모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회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행사에 소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 무서워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구 달려나오지 못하고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자기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종교의 틀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반논리적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반응만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진지하고도 웅변적인 간증에 대해 그들은 욕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3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맹인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내어버립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칭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즉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빛 되시는 모습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주 무거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 의하면 부정적인 답을 내포하는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일면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나 문맥적으로 모든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문맥적으로 이들의 표현이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비참한 표현인가를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도 소경인가? Yes, you are. 당신들은 참으로 소경입니다. 제가 요새 이번에 한국 가서 경상도 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내서 경상도 표현을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경상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맹인인가? 글쎄 이게 우리가 맹인이제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냉소하며 냉소적으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앞에 주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41절에 또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본다고 주장하니 본다고 우기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 냉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 가운데 냉소적인 표현, 냉소적인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여겨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찬란하게 그 앞에 비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을 거부하는 반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다 여겨집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참으로 이 8장,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 분위기는 빛의 분위기입니다. 밤에 등불을 많이 달아놓고 그들은 밤새 축제를 하며 특별히 마지막 날은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빛으로 일관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이 축제 가운데 바로 이어서 이 소경 문제가, 맹인 문제가,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요한의 특별한 문학적인 기교라 여겨집니다. 아이러니를 전개하며 이 교훈의 중요성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은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원래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오심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 사실 참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을 알았겠죠.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제자인가 예수님 제자인가라 지으면서 한편 모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모세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모세의 제자입니다. 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게 될 테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자처하는 모세의 제자,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유했지만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곧 성지를 순례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 낭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 막 트웨인 얘기하기를 보스턴에 남아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오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우겼습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맹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참된 질문은 대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랍비들은 안식일에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고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안식일에 허락하지만 그것을 고쳐 성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침을 바위에 뱉는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흙에다 뱉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침을 흙에다 뱉으면 흙과 침이 섞여져서 진흙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하며 그것이 그들의 전람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거룩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랍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경건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우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경건이며 무엇이 경건의 능력인가? 외식주의의 폐단과 악습,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평가해 봐야 될 기준입니다. 외식주의가 얼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악습이 내 참된 자유를 뺏어가며 내 참된 빛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시로 참된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또는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또 하나는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두움을 드러내는 죄악을 드러내는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비친다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소위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얻기 원하기에 즉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회칠한 무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의 부모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 같은 모습이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 주된 모습으로 자리잡기도 합니다.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생명인 자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볼 수 없기에 감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찬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볼 수 없었으나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빛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영혼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는 영혼들은 자기의 내면이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거부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셨기에 그 빛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특별히 특별한 기획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담게 하고 우리를 향해 그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득 진리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태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예수님 얼굴에 새겨놓으시고 이제는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으로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빛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이 빛으로 시작하거니와 헬라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과 지식과 영광.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거니와 이제 그 빛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철학을 얘기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간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철학을 소위 완성하셨습니다. 영광을 원한다고요, 지식을 원한다고요, 빛을 원한다고요.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험을 한 영혼만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되며, 빛을 보며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감탄이 나오며, 그 빛에 거하기에 찬양이 나오며,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다 말씀하시기에, 그러게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됩니다. 항상 밝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겠으나, 빨리 그 어둠을 내쫓아내고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리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그 계명을 축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영혼의 사랑, 내 가족의 사랑, 내 이웃의 사랑으로 두 개로 그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 진리에 기뻐할 수 있으며, 그 빛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주신 바 그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웃는 표정보다 찌푸리는 표정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안면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아셨어요? 웃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찌푸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되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실상 자연스러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웃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세상에 널려져 있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더 찌푸리게 만들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제가 강조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는 논리적인 자연스러운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즉 웃으며 살아가는 찌푸리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빛의 훈련. 바리새인들 빛을 본다고 우겼지만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눈을 한 4분의 3쯤 이렇게 가리고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찬란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눈을 반쯤 감고 기슴치레하게 그 빛을 피해보려고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는 그 생명의 빛을 제대로 보며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맹인인 자들은, 생명인 자들은 얘기하기를 쾌락을 기쁨이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이라 우겨대며 이생의 자랑을 성취라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아름다움이라 외쳐댑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또는 영적으로 그 눈이 생맹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겸손해졌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되며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에 어떠한 경험을 당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그 영광과 접목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알므로 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카틀랜드의 평원에는 달고 아주 맛있는 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 때로는 저 4, 5m 밑에 있는 그 풀을 먹기 위해 무모하게 점프를 해서 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풀을 마구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며칠 먹고 나면 그러나 그 풀을 다 먹게 되고 더 이상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밑에는 더 가파른 절벽, 더 깊은 절벽이 있기에 그 양들은 거기서 꼬졸졸 굶게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스카틀랜드의 목자들은 와서 그 양들을 밧줄을 내려 양의 몸을 묶어 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목자들이, 양들이 처음 점프했을 때 바로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양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목자의 밧줄을 피해 자기들이 이 풀을 먹고 싶어서 목자를 피해 도망가다가는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가파른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일부러 놔두고 다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파 배를 쫄쫄 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와서 그들을 밧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외칠 때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달리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구해내시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의 언덕으로 번쩍 들어 올리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번쩍 들어 올려주시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추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어두운 모습을 다 노출시키며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것들을 다 변화시켜줄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경험, 아침에도 한 번, 점심때 한 두어 번, 저녁에 또, 밤에 또 우리는 이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추한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십니다. 숨기려도 숨길 수 없기에 주님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모든 추한 것을 오히려 태워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영광을 아는 빛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머무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는 독초가 있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 제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강하게 당신의 빛으로 쪼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 제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이미 되었거니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제가 약혼식할 때, 결혼식할 때 이 찬송을 결혼식 예배 주보에 넣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의 교만하, 제가 25세가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엄청나게 방탕한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참 기쁘게 내 주를 만나리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곡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찬송에 둘이 같이 인생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제 이 여정을 항해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앞에 가는 길에 험산 줄령 많이 있고 우리 갈 길 다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우리 앞에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고 하는, 아니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속에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전체가 함께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이 여정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충동과 감정과 모든 종류의 환상을 마음에서 몰아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악한 충동에 대하여 구별하거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악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속에 저급한 생각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소란한 시장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상처를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쫓아야 할 텐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분을 쫓는 삶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공격하라!
1: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의 강대한 국가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넘보고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종족들을 쳐부수고 항복을 받아냈으며,
0: 대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매년 세금을 바치기로 맹세를 올리는 바입니다.
2: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옳시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명령이 충실히 따르겠나이다.
1: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동쪽 바닷가의 블레셋 족들도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왔던 것입니다.
3: 대왕이시여,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해냈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더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라는 말씀이셨어.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 우리의 힘으로 외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명령을 완수하였습니다.
1: 모든 백성들은 다윗 만세를 불렀어요.
5: 우리 대왕님 만세! 만세!
1: 이제 이스라엘을 깔보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깔보기는커녕 주변의 나라마다 앞을 다투어 선물을 보내고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떨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6: 저기 봐! 왕자님이 들어오셔!
7: 압살롬 왕자님!
8: 얘들아! 왕자님이 오신다!
9: 압살롬 왕자님!
1: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그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6: 우리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왕자님처럼 잘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지?
7: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신 것 같아.
9: 아, 그럼 모든 세상에서 저 왕자님처럼 잘생긴 분은 없어. 앞으로도 저렇게 잘생긴 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1: 이 압살롬 왕자가 거리를 지나가거나 왕궁에 들어올 때마다 여자들은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얼굴을 보려고 야단이었어요.
10: 왕자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모두 왕자님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11: 그런가?
1: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자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우쭐해져 갑니다.
11: 사실 나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지.
1: 이 우쭐거림에서 무서운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성품이 몸에 배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미는 참을성이 없이 급하게 마련이니 압살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 오빠!
11: 어? 아니 너 웬일이냐?
9: 오빠!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11: 아니 왜 그래? 아니 어떤 놈이 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9: 다른 사람도 아니고.
11: 누구야 그 놈이 대체?
9: 암논 오빠예요.
11: 암논? 아니 그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어?
9: 절 희롱했어요. 날 마치 술집 여자처럼.
11: 뭐가 어쩌고지?
1: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한 위대한 공로가 있었지만 또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비가 여러 사람이었고 따라서 서로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많아서 항상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아들들은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친형제가 아닌 이복 형제 간에 무서운 비극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12: 나를 찾았어?
11: 예, 찾았습니다.
12: 무슨 일이야?
11: 왜 내 동생을 희롱하는 거요?
12: 아니, 희롱이라니? 아니, 그건 희롱이 아니야. 난 그 애를 좋아한다고.
11: 뭐가 어째?
12: 야, 임마. 네가 왜 나서서 간섭을 하고 야단이야? 이런 건방진 놈의 자식. 어? 어디서 누구를 흘려봐, 임마야, 자식!
1: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성미가 급한 압살롬은 그대로 칼을 뽑아들었어요.
4: 아니 뭐라고?
9: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이 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4: 저주 받을놈. 이제 이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이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놈이 어디로 갔느냐?
0: 간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4: 이놈, 내 눈에 떼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놈을 체포하라.
1: 그러나 주위에서는 다윗을 달랬어요.
9: 왕이시여, 첫째가 불행한 일로 죽은 터에 다시 셋째를 체포하여 처형한다면 우리 집안의 왕자 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왕 벌어진 일이오니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대왕의 아드님이 아니십니까?
1: 멀리 이스라엘을 떠나 친척 집으로 도망쳐 있던 압살롬은 그 덕분으로 몇 년간 무사하게 숨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
0: 왕이시여, 숨어있는 압살롬 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4: 아니, 그놈을 용서하란 말인가?
0: 예, 백성들도 그 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의 슬픔과 미움을 이제는 잊으셔야 합니다.
9: 왕이시여, 그래야만 백성들이 더 왕을 존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이미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든 다윗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4: 그렇다. 돌아오도록 하여라. 내 그 애를 용서하리라.
1: 그러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5: 왕자님 만세! 만세!
1: 마치 영웅이 돌아온 듯한 환영의 물결이 온 성내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13: 왕자님,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왕자님을 향하여 만세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왕자님은 영웅이십니다.
14: 고맙군.
1: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압살롬은 우쭐거리기 시작했어요.
14: 내가 타고 다닐 마차를 특별히 만들도록 해라.
13: 예, 분분만 하십시오.
14: 황금으로 마차를 만들고 마차를 이끌 말들은 모두 백마라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는 경비병들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1: 그는 마치 왕의 행차처럼 꾸미고 거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게다가
15: 왕자님 부르셨습니까?
14: 그래. 내 머리를 다듬어주기 바란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가 되게 하라.
1: 멋내기에 정신이 없는 압살롬. 그가 잘생긴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나부끼면서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16: 이야, 정말 멋지다.
17: 우와. 왕자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하얀 말을 탈 거야.
1: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13: 왕자님, 왕자님처럼 인기가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 이제 당연히 왕자님이 다음 왕이 되셔야 합니다.
14: 그래, 백성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아버지보다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
13: 왕자님이 왕이 안 되시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1: 다윗이 나이가 들어 자연히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를 믿고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는 셋째였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죽고 없으니 당연히 둘째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왕자는 바로 아도니아 왕자였어요.
9: 왕이시여,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18: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9: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
18: 소문? 그런 소문이 돌더란 말인가?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을 뿐더러 또 그럴 생각도 없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단 말인가?
1: 다윗은 펄쩍 뛰었어요. 첫째는 이미 죽었으나 둘째 왕자가 있으니 그 둘째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드는 압살롬.
14: 아니, 왕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13: 아, 예. 그러니 그대로 가만 계셨다가는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기 딱 알맞습니다. 지금 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자님은 바로 압살롬 왕자님이십니다.
14: 그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왕이란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0: 예. 그런데 대왕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계십니다. 대왕은 전번일 때문에 아직도 왕자님을 미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4: 난 왕자로서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이거늘.
0: 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미 나이가 들어 일을 잘 헤아리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왕자님께서 먼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14: 왕을 먼저 선포하라?
0: 예, 각 마을의 대표들을 모아 그 앞에서 왕의 취임식을 가지십시오.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식이 열리면은 그때는 대왕께서도 반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14: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각 대표들을 모이도록 하라.
1: 평상시 압살롬을 따르던 여러 신하들과 그리고 각 마을의 대표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19: 여러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20: 당연히 압살롬 왕자십니다.
21: 압살롬 왕 만세!
22: 압살롬 만세!
1: 자기 편들끼리 모인 장소에서 압살롬은 아무 반대도 없이 그대로 왕으로 뽑히고 맙니다.
19: 왕씨여, 다윗 왕께서는 평상시에도 왕을 미워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틀림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체포하려 들 것입니다.
23: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십니다. 우리가 군대를 몰고 진격해서 왕궁을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0: 좋은 생각이요. 어차피 한번 전투가 벌어질 바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으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으며 오히려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4: 좋다. 군대를 진격시켜 왕궁을 점령하라.
24: 왕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18: 내 아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고?
0: 예,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반역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대부분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지금 싸운다면 대왕은 압살롬에게 지게 됩니다.
24: 우선 왕궁을 떠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18: 하는 수 없다. 떠나도록 하자.
1: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25: 저 다윗 왕을 봐라. 술이나 마시고 잔치나 벌이더니 껄쩍구나.
21: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1: 어떤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을 손짓하며 조롱했어요.
26: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1: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통해하는 다윗 왕.
26: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바를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제 차례인 것을 어리석은 저는 이제서야 깨닫겠나이다.
1: 따르는 사람도 없이 초라하게 피난길에 나서는 다윗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윗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의 왕궁에 압살롬이 쏜살같이 진격해 들어왔어요.
14: 아버지는 어디로 도망을 가셨나?
9: 모르겠습니다.
14: 왕궁의 신하들도 도망쳤는가?
9: 예, 함께 가셨습니다.
14: 그걸 좋다.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나를 물리치고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 들었으니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19: 왕이시여, 아버지가 군대를 많이 모기 전에 지금 추격해서 무찔러버려야 합니다.
0: 네, 그래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14: 좋다, 추격하라!
1: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압살롬은 그대로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19: 보십시오, 왕이시여. 저들의 군대는 한 주밖에 안 됩니다.
0: 예, 한 번만 싸우면 그대로 끝장이 나버릴 것 같습니다.
1: 양쪽의 군대는 산 기슭 숲속에서 마주치는데 그 싸움은 누가 보아도 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26: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여!
1: 다윗의 부하가 맨 앞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향해 외칩니다.
26: 너희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의 편에 서 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냐?
1: 그 한마디에 압살롬의 군대는 조용해지고 맙니다.
26: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백성들이다. 이 싸움도 그렇다. 지금 곧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실 것이다. 어서 칼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살고 싶으면 어서 이곳을 떠나라.
1: 압살롬의 군대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2: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 되겠어!
1: 삽시간에 바닷물이 밀려나가듯 압살롬의 군대는 숲속 여기저기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2: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할까! 이 반역자들! 거기 서지 못하겠지!
1: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압살롬의 군대는 그것으로 끝장이었어요.
2: 돌격하라!
1: 다윗의 군대는 이때를 놓치세라 물밀듯 공격해오고,
19: 왕자님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치십시오.
1: 압살롬은 말 위에 올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숲속으로 도망치던 압살롬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대로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26: 이 불여막심한 놈 같으니 이스라엘의 반역자!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에게 빌 뿐이다.
1: 그는 한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거치장에만 힘쓰고 백성들의 인기만 얻으려고 열심이었으며, 왕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아버지를 내쫓고 공격하려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일에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영적 암흑기라 할수 있는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순교하는 것은 한 번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니라고 평안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즉 순수한 신앙을 날마다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BBN 가족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해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도전으로 겸손하며 무력과 탐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순교적인 신앙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주간에만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요.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또 감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이나 날짜나 또 같은 세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중단한 적이 혹시나 있었나요? 저에게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더 이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억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기억을 찾아내는 능력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정기적인 되뇌기 연습이 없으면 기억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기억을 찾아내는 능력은 항상 그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일을 해보거나 또 느껴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와 휴식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 일시적인 멈춤에서 오는 육체적인 휴식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정신적 훈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의 실마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짓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일상으로부터의 휴식은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정한 기억 되찾기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주일이 그렇고 정기적인 예배가 그렇죠. 휴식을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있나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기억해 주시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다를 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늘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늘귀냐, 예수냐. 우리의 행위로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늘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바늘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늘귀를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BBN 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받게 되는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BBN 8개 언어 사역으로 오는 청취자분들의 간증과 사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BBN 사역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BBN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간증도 저희들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구원의 간증을 받을 때마다 BBN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확인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방송을 청취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때로 숫자에 얽매여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71살에 베드로 성당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80이 될 때까지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의 대가로 알려진 피카소는 90이 넘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코 나이가 우리를 제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육으로 건강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